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Because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And don't forget, you can check us out again via our rerun, which run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So today is hump day, yes,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0. So every Wednesday, we put a little more emphasis on learning an expression, English expression. Just the same show, but a little more focus on learning at least one expression so that you can take away by listening to the whole show today. Just learning one simple expression. That's what we are hoping for. 인트로에서 이미 뭐 이렇게 다 좀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구나 언제나 믿고 선택하는, 고민 없이 선택하는 가장 자신 있는 나만의 옵션이 있습니다. We all have our own go-to option, something we trust. And something we can choose without thinking twice, something we know we can count on.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곡의 갈피를 못 잡을 때, 아, 이럴 때는 어떤 곡을 틀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어떤 곡을 틀어야 될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의 캐럴로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곡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곡이면 아, 이 상황에서 좋겠다라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For example, whenever I'm not sure what song to play, Oasis is usually my go-to. I know most of their song catalogs very well. And for me, you just can't go wrong with Oasis.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asis songs are my go-to songs whenever I need songs quickl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go-to는 일상 영어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표현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go-to 플러스 명사. 늘 찾는, 믿고 선택하는, 고민 없이 선택하는, 가장 자신 있는. So go-to something means that something you can always turn to, you can rely on, that you can choose without hesitation, that you feel most confident with. 이 favorite하고 뭐 이렇게 다른가요? 그러면 단순히 favorite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면요. go-to는 익숙하고 믿을만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So if you ask me, you know, what is How is it different from simply saying, you know, your favorite something, right? While your favorite is something you like the most, very simple, right? But your go-to something is something that you naturally choose because it is familiar to you, it is reliable, and you know it works for you.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This is my go-to food. 이건 제가 늘 찾는 음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go-to를 쓸 때는 이렇게 go, dash, 그 다음에 to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So, this is my go-to food. 떡볶이 is my go-to food when I'm feeling down. Or black is my go-to color as I'm actually wearing one today right now. 저는 옷 고를 때 주로 검정을 선택해요. 뭐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my go-to color would be black. Or this is my go-to song when I need cheering up.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나는 꼭 이 곡을 듣는입니다. 아니면 듣는 곡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he is my go-to person for advice.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So, what is your go-to excuse? 당신이 툭하면 써먹는 핑계는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go-to excuse? Let's say that you you feel like you feel like going home early. 회사 왔는데 뭔가 아, 몸도 이상하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집에 반차를 내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이제 그 excuse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So what is your go-to excuse when you're trying to take a day off or you're trying to take a half day off? 그렇게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고투 자체를 이제 명사처럼 쓸 수도 있는데, for example, this restaurant is my go-to. Yes, this song is my go-to. 이 식당은 내가 믿고 찾는 곳이에요. 이 노래는 항상 내가 믿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사로 쓸 때 go-to, 어디론가 가다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다르죠. I go somewhere. 근데 go-to는 명사 앞에 이렇게 붙임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늘 믿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homework는 조금 넓은 어떤 choice를 드릴까 하는데요. 몇 개 제가 이제 template sentence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What is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응원이 필요할 때,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나요? Or what is your go-to song when you need a cheering up? Or what is your go-to person? Who is rather your go-to person when you need cheering up? Or what is your go-to routine when you need cheering up? 약간 cheering up. 물론 그 예를 드리긴 했는데 you can use it freely, of course. 뭐 cheering up 말고 go-to를 사용해서 문장을 보내주셔도 무관합니다. So today's homework, you know, what is your go-to something when you need cheering up? Let me put it that way, okay? Homework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용료, 숙제 제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제 제출 비용 50원이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숙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무료로 숙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So I talked about my go-to artist. Whenever I have trouble picking a song, so if you know, if I mention an artist, I have to play their song. I mean, that is just an unwritten rule, right? 그래서 Oasis입니다. Supersonic.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OS's Supersonic, of course, Supersonic isn't necessarily my go-to song, but I turn to Oasis. 특히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PD이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선곡이 필요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I don't have much to think, much time to think, in terms of song selection. So, 그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Oasis를 딱 타입을 하고, 아, 이 중에서 뭐가 어울리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So Oasis is definitely my go-to artist when it comes to song selection. So today's hump day EQ 영어 expression is very simple. Go to something, I gave you different choices, something that you do when you need cheering up. Something is my go-to food when I need cheering up, or somebody is my go-to person when I need cheering up. 여러 가지. This certain song is my go-to song when I need cheering up, or if there's any routine, a particular routine that you do, so you're, so to speak, go-to routine when you need cheering up. 오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니님께서는 오늘은 the Oscar goes to, go to. I guess that is a different usage of go to. 사실 뭐 go to라는 표현이 많이 일상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사로 쓰일 때는. 하지만 go to something라는 컨텍스트에서 더 많이 쓰이긴 하죠. Right. 오늘은 Oscar goes to는 아니고요. I'm asking your go to something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용기가 즐거움이 필요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는 여러분들의 go to 여쭤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숙제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죠? Jefferson Starship입니다. Count on me.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That was Kim Jong-un, 노래만 불렀지였습니다. I used to listen to that song a lot, you know, back in the day. 이때가, I believe it was before Kim Jong-un really started to hit big. 이 나와 같다면 이라는 노래로 이제 크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But before that, he was much more like a rocker. Underground sort of rocker type. 근데 이 앨범이 바로 그 시절 음반 앨범에서 이제 발표된 곡인데 I love those days of Kim Jong-un too. Very raw and very untamed, I would have to say. 좋습니다. 김장훈 노래만 불렀었고요. So here's another submission of homework for EQ 영어 by Benny님. Let's see what Benny has sent us. My go-to stress-relieving food is ramen. You know, isn't that for all of us, right? So, my go-to stress-relieving food.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음식. My go-to stress-relieving food is 라면. 아, 맞습니다. Exactly. Very good usage of a go-to. My go-to food for relieving stress라고 해도 되지만 또 이것을 이제 좀 더 간결하게 My go-to stress-relieving food is 라면. I think ramen is a cure for a lot of situation. 뭐 stress relieving도 되고 뭔가 soul food이기도 하고 우울할 때 뭐 여러 가지 그죠. 정말 빨리 먹어야 될 때, 그다음에 나에게 돈이 별로 없을 때, right? Ramen is like a ultimate soul food for a lot of us, and it's ultimate food if you don't have that much money. Is the go-to food when you need to eat something quickly. 특히 뭐 이렇게 컵라면이나 이제 사발 라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와 라면 없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요. Excellent job with your homework, Benny님. 신청해 주신 곡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조용필입니다. Bounce.

couple of tracks. Cho Yong-pil, Bounce, which was a request from Penny-nim, whose homework was revealing his go-to food for relieving stress, which was ramen. And speaking of Bounce,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이 노래 나왔을 때 어마어마했죠. 시어머니가 CD 사달라고 하셔서 들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Right, a huge hit for, huge sort of a comeback hit for Mr. Cho Yong-pil. And, you know, it was for all generations. It wasn't just for the, you know, older generation, but from young to pretty much everybody loved this song by Cho Yong-pil. I remember, 정말. 어떤 제2의 어떤 커리어, 컴백 커리어를 하게 된 그런, 보내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So the song after that was Al Green,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였습니다. 3998님께서 오늘 그 숙제에 대해서 충동 구매에 기분 복도듬 당하는 사람 이런 답도 될까요? Well, if you send it in English, that is the homework, right? 한번 해보시죠. I can say that for you, right? But, you know, that wouldn't be homework then, right? I would love to have you do it and send it to me. 그 해석을 하셔서 영어로 using the expression go to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I think not just the 충동 구매, but just basically shopping, you know, buying something, buying anything to relieve stress. I think that works for a lot of people. 그죠? 그 생각은 못했네요. So my go-to something is, I want to say it, but you know, I won't say it because I want 3998님 to do this on her own. 학생의 힘으로 할 수 있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니님께서 homework submission 보내주셨는데요. Jenny님's homework says, my go-to morning routine. Mm-hmm. My go-to morning routine is starting the day with a cup of coffee and a 101.2 radio. I turn it on every morning without a second thought. Excellent, excellent. Using the go-to. Go-to morning routine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Is starting the day with a cup of coffee and a 101.2, listening to 101.2. 아침 내가 신뢰하는 나만의 루틴.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실패가 없다. 항상 나는 즐거울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루틴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12, 1013을 듣는다. I turn it on every morning without a second thought. 아무런 그 주저함 없이 이렇게. Excellent homework. 내용도 참 좋고요. 내용이 참 좋네요. 이 숙제는 특히. 신청곡 함께 해주셨는데 제니님의 신청곡 듣면서 first hal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with more of your homework checking. 올리비아 옹의 곡 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셨는데 Close to You입니다.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4: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as Boi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1013입니다.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you can text us at #1013, which will cost you 51. So, 함께 EQ 영어 시간, 함께 EQ 영어, 영어 expression 하나씩 배우는 오늘 시간인데요. Every Wednesday we do it. And today's expression is go to. Just to give you some, you know, wrap up, just a summary of what go to means, right? Go to is when you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always trust, that is something that you can always turn to and rely on and feel most comfortable with. You know, go to food, go to color of clothing, or even go to clothing. 아, 오늘 뭐 입지? 굉장히 고민할 때 있잖아요. So, there must be a certain clothing that you always turn to when you have trouble picking clothes to wear for the day. 뭔가 오늘 뭐 입을지 굉장히 고민될 때 주저없이 그냥 입게 되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That would be your go-to clothes. 아니면은 go-to song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기분이 우울할 때 꼭 듣는 노래, my go-to song. Or if you're talking about people, right? Your go-to person to ask for an advice. 뭔가 조언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꼭 찾는, 꼭 전화하는 그 한 사람. That would be your go-to person for advice. Or your go-to excuse whenever you need to, let's say, I don't know, go home early from work, right?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오늘 못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excuse 나 이것 때문에 오늘 못해라고 할 때 that would be when you need a go-to excuse 그런 의미에서 이제 go-to 오늘 설명드렸는데 계속해서 숙제 보내주고 계신데 go-to를 이용한 문장 퇴근하는 프로도님 보내주셨습니다. So this place, D-땡땡, I'm sorry, Da-땡땡, I can't really say the full name of the place, of course, for we can, you know, promote any place, right? So Da-땡 is a sort of a all-in-one convenience shop, right? This Da-땡 is my go-to place when I need cheering up. 그렇군요. I can buy silly little things as if I were a billionaire, all for just 100,000 won. It gives me instant dopamine boost and lifts up my mood. 그렇군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모든 게 가서 뭐 이렇게 돈 걱정 없이 막 다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Because you know, they only carry you know affordable stuff and gives 퇴근하는 프로도님 instant dopamine boost. 그렇죠. 아까 earlier when we talked about 3998님 you know talking about 충동 구매. I think kind of in a similar context, right? You know, you buy things to relieve your stress and to give you that dopamine boost.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stress relieving remedy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 보내주셨는데요. This place is my go-to place when I need cheering up. 신청곡으로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 다땡은 이미 국내외로 소문난 낙원이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까지 주셨네요. 와. 들어보겠습니다. 잘하셨고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homework. Here is your my reward for your homework well done. 악뮤의 곡입니다. 소문의 낙원.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and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예전에는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s a tribute for one of the very endearing guitarists that I hugely respect. 며칠 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한 분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드그카 1집부터 활동하시던 최구희 씨입니다. So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passed away a few days ago. His name is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의 디그콰이에서의 연주를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 제발이라는 곡 아시죠? 제발의 그, 이 간주인데요. 들어보면은 정말, 정말 such a fantastic playing and the tone.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Of course, that's 제발 from 들국화 second album. Just beautifully played. 그러니까 전인권 씨 그 후렴 끝부분의 멜로디와 같이 막 이렇게 연주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기타 솔로로 들어가죠. Just a fantastic playing and a beautiful tone. 두 번째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이제 그 두 번의 기타 연주가 나오는데 This is the second half of the guitar solo. 거의 곡이 끝날 무렵의 기타 솔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Another fantastic solo, 그것만이 내 세상. He doesn't play that many notes. 음을 많이 연주하진 않지만, just a perfect solo for that kind of situation and a melody.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최구희 씨에 대한 트리뷰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So 최구희 was sort of a session guitarist for the first album of 들국화. 들국화 1집에서는 정규 멤버는 아니었고요. 약간의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2집에서 이제 정규 멤버로 이렇게 조인하게 됩니다. 들국화 베이시스트이셨던 최성원 씨가 최구희 씨와의 이 첫 조우에 대해서 쓰신 글인데 80년대 일이죠.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So here's what the bassist 최성원 wrote. Of his first meeting of guitarist 최구희. 당시에는 이제 멤버는 아니었고 처음 만났을 때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쓰셨습니다. 어느 날 성욱이와 인권이가 어디를 갔다 오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괜찮은 팀을 보았다고 자랑을 해댔다. 성욱의 인권 means 허성욱, the pianist, and 인권, 전인권. So one day, 허성욱 and 전인권 came back from somewhere and their faces glowing with excitement. And going on and on about this great band that they just seen. 바로 옆에 있던 라이브 클럽에서 본 팀인데 둘이 칭찬이 자자했다. So they caught them at a live club right next door and they couldn't stop raving about them. 그래서 최성원 씨가 그럼 나도 봐야지. 우리 셋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클럽에 들려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싱글벙글했다. So I felt like I have to see them too. So whenever three of these 들국화 members had some free time, they would drop by the club and listen to them play and just sitting there and grinning from ear to ear. 그 밴드의 이름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The band was named 믿음, 소망, 사랑. 보컬은 김동원, 리드 기타에

최구이, 세컨 기타의 조중현, 조준형, 베이스의 이환규, 드럼은 주창권. So their members were 최구이 on guitar and among other members. 이들은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구성으로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던 춤곡이 아닌 팝스러운 락을 구사하는 밴드였다. So they had that pop sound, kind of different from what we were going for as a full band kind of setting. 특히 긴 단발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며 묘한 일렉트 기타 톤으로 연주하던 최구희. Especially I was fascinated by this guy named 최구희 with his shoulder-length hair swaying as he played. He had this very unmistakable, almost mysterious guitar, electric guitar tone. 한눈에 봐도 이들은 엄청난 팀워크를 가지고 호흡을 맞춰온 게 느껴졌다. 우리는 환호했고 곧 친해졌다. I could see that they had put in a lot of work, you know, playing together. And we would soon become very close friend. 그러니까 이 드국화 가입하기 전에, 조인하기 전에 최구희 씨를 만났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는 최성원 씨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의 구희의 기타, 제발에서의 간주,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펙트를 거의 쓰지 않고 마셜 앰프 볼륨을 찌그려서 내는 그 생톤의 매력은 너 이후로 아직 못 봤다. I'd never seen anybody playing with that kind of tone. Speaking of 최구희's guitar tone. 우리는 모두 별이 될 거야. 조금 일러도 괜찮아. Maybe. You know, we'll all become stars someday. It's okay if you became one a little sooner than the rest of us.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헌정의 글, 친구분에 대한 이 트리뷰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So before 드국화, 최구희 was a part of this band named the aforementioned, 아까 클럽에서 봤다는 그 밴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밴드의 멤버였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Here is from their debut album in 1982, I believe, 사진첩.

믿음 소망사랑 사진첩 released in 1982, 82년 발표된 데뷔 앨범 of the band 믿음 소망사랑. I love the sound of 믿음 소망사랑 too. They had very bare to the bone, very raw sound. 또 이제 클린턴 기타 최구희 씨의 클린턴 기타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이었는데. So before forming the 믿음 소망사랑, 최구희 actually was a member of 신중현과 뮤직 파워. That kind of speaks for his guitar playing ability, right? 신중현 선생님과 밴드를 한 그런 또 경력이 있으시고. So after 믿음 소망사랑, he would join the band 대국화. And you know what we did, you know, we know what we did, he did with the band 대국화. 대국화에서 곡도 쓰시고 또 기타 연주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So, after sort of getting out of 대국화, 이 괴짜들이라는 밴드의 또 멤버로 활동하셨는데, 괴짜들 is one of my absolute favorite bands of all time. 저참 괴짜들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참 안타깝지만. And Chegui was one of the very prominent figure in the band, 괴짜들. 괴짜들도 역시 정말 밴드 그 자체인 사운드인데, 이때부터 바로 이 최구희 씨의 그이 옷구슬 같은 기타 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곡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괴짜들의 곡인데요. 서둘지 말아요. 서둘지 않아요.

That was 괴짜들 서둘지 않아요. 괴짜들 뮤직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조명을 해드릴 필요도 있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시간 없어서 be moving on quickly. So he would, you know, this 괴짜들 would disband and he would release his own solo project. 이 최구희 씨는 또 이 한국적인 소리를 기타에 담아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and he has achieved quite a bit. Really coming up his own sound that is very Korean and very traditional sort of a Korean-like sound through guitar. 바로 이 곡이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곡입니다.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abulous song,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He was a totally a rock, awesome rock guitarist there. If you listen to his soloing there. 노래도 직접 하신 거고 노래도 잘 하십니다. And he would compose a couple of songs for 들국화, which I will be playing as the ending song for today. 좀 시간이 짧았지만 오늘 또 트리뷰트, 최고의 기타리스트에 대한 트리뷰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음악, 틀어드리는 음악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음악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efore ending, 룰루랄라님께서 늦은 호목 보내주셨는데 룰루랄라님 says, My go-to something is a three-item set. Eat something sweet, listen to music, and take a walk. I did this three-item set on my way to work today. 아자, 아자, 이렇게. Great. 뭔가 단 거를 먹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거 참 좋은 루틴이네요. Your go-to something, your go-to routine. Love it. 감사드립니다, 룰루랄라님. So I leave you with one of the songs that 최고의 composed, 정말 작곡도 굉장히 잘하는 기타리스트셨는데 조용한 마음, 디국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Stay in peace and stay rested and rest in peace, Mr. 최고의 and stay cute and, you know, 오늘 stay cute은 좀 그러네요. 디국화의 조용한 마음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亦未多讲，只抛低这个伤心的汉子。

And that was Miley Cyrus, Flowers. That is right, everyone. Buy yourself some flowers if you are stressed out.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우선 자신부터 좀 보호하고 악기라는 말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onestly, like never ever underestimate the healing power of a good snack in a perfectly chilled room, everyone. You know, we have to sometimes think of us as own babies. Everyone, you know, when baby's crying, what do? You feed them, you hug them, you pat on them so that they can feel so much better, right? It pretty much works the same for adult human beings as well, I think. 뭐 어린이들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큰 성인이지만 이미 뭐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 또 아이같이 이렇게 달래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나 자신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아도 이렇게 넣어주고 단짠단짠 이런 거 해주고 그러면 기분은 좀 바로 좋아지잖아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Yeah, so whenever I'm overwhelmed, everyone, I just hit pause, grab an iced latte, a really, really sweet one, actually, when I don't really drink them. And suddenly, my problems don't seem so big anymore, although it didn't disappear. At least it doesn't seem so big. And it feels so much better. So you can't solve a crisis when your own battery is at 1%. We have to remember that. That is why we have to try to charge our battery with the things that are available around us. Okay? Anyways,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ooks like there has been some errors in the system when it comes to the viewable radio. And now it's fixed because we have the most reliable 박은혜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 중 한 분들이죠. 네, 박은혜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께서 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걸 또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쨍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I can totally see myself right now.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팀 모닝 그룹. 아주 든든합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Everything's available now.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ewable radio by visiting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don't just visit. Please do not hesitate to hit the subscribe button, everyone, because that support means a lot for all of our TBS employees. 그러니까 TBS eFM 채널 많은 방문과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Feel free to say hello to me because I am excited to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I want to know what you guys are up to, any songs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ll together here. So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렴하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appy Life Morning Group, Dr. Paper, Ben Spurl, Young H, 상민님, 펭귄킬러님, everybody, welcome!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앞자리를 차지를 하셨군요, 우리 알바생들. 2489 모닝그룹 업께서

이제 부록을 넘어 직종을 좀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쓸 때 쓰는 거라면서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일곱 번 봐야 되는 걸까요? 일곱 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I'm now over 40 and trying to change careers, so I have been studying for a skincare certification, but I just failed for the fifth time. My daughter taught me to keep trying with an indomitable spirit, but will I truly pass on my seventh try? Today is just a day where I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Please send me good luck. 일단 이 부록을 넘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늘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to even dare to try something new to challenge yourself if you reach a certain age. But despite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trying, that is a big beginning for you.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도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정말, 나 새로운 거 해볼래. 도전했어. 한 번에 빡!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나름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피드백을 좀잘 해주세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시험은, 여러 번볼수 있는 시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오답노트? 이런 거? 좀 적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다음은 부디 마지막 시험이 되길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I think it's a little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I've seen many people trying to get a certificate and they fail many, many times. 그 가수 이지현 씨 있잖아요. 주얼리에서 미용사 자격증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지금 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룹 썸머가 응원합니다. 1251 Morningroover says, 제가 요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에어비앤 땡한지한달 정도 됐거든요. 호스트가 된지한달 정도 된 건데요. 각국 나라에서 오신 게스트들을 만족시킬 때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원하는 니즈를 다 들어드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럴 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실 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거든요. When I feel the coolest these days is that, well, I've been running an Airbnb thing for about a month now, so it has been a month since I became a host. I think I look pretty cool whenever I satisfy guest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I see them satisfied with their stay, I feel very, very impressed. 호스팅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단순히 장수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뭔가 편안하게,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이게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Because I've been staying at Airbnb thing for a couple of times when I was traveling. And that memory that you have gained from good experience, it lingers for quite a long time. 뭐, 10년? 이렇게 지나도 되게 그 나라 하면은 에어비앤땡 경험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그 호스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So yeah, go ahead. Feel cool about yourself. Like the best Airbnb host ever. Alright. 3127 모닝그룹.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 퇴근 후에도 남편 도시락을 싸거나 강아지와 놀아주는 스스로가 가끔은 좀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Oh, so you are totally an amazing person. You know, even though you are having a busy morning, you actually come back home early in the morning after work, I guess. That is your pattern, but you never hesitate to prepare lunch for your husband. Now that is a true love. 이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사랑인데. 이거 남편분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죠? 진짜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두 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아침 모닝그룹 문자입니다. Morning Groovers, this feels awesome. All right?

0: right. Now,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econd. Stay tune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oday's question is this.
1: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안 해. 막 이러면서. 귀차니즘에 가끔씩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0: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What is the absolute most tedious task in the world that you wish someone could take over for just one day?
1: 뭐가 있을까요?
0: Washing the dishes? Cleaning your house? I don't know, tidying up your desk?
1: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0: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things, or to get some things sorted out at your work. There are a ton of tedious tasks, everyone,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could do for you.
1: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저 대신 러닝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고작한 지 한 뭐 두 번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도 몸이 너무 무거워요.
0: Like I feel super heavy in the morning. It's so hard to get myself up and just be out there and to go out for a run.
1: 이게 그리고 사실 운동은 나가면 시작이다. 나가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0: So they say that it is half done once you actually get out of bed and get outside for a run. But I can't really agree. Like, while I'm running, I'm still feeling, like, really tedious.
1: 저는 뛰면서도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고 뛰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남이 뛰어주고 건강은 내가 챙기고.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0: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1: 너무 귀찮아서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Maybe our 박원희 팀장님 who always goes out for a run voluntarily. Let's see what are some of her tedious tasks.
1: 육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바쁘세요. 막 일하시고 또 막 돌아가시면 또 다시 육아하시고 막 이제 아이가 막 한참 이제 에너지 넘치는 시기여가지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 에너지가 좀 없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0: She looks really tired. Everyone, actually speaking of 박원희 팀장님 being tired, why not send in a song that could kind of like wake her up?
1: 여러분, 우리 박원희 팀장님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곡을 한번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알바생들의 그런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0: Okay, everyone. Giving you guys with all these missions, this is Pink, Raise Your Glas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And some morning groovers are still logging in to today's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just like Subby Morning Groover and Benny, 줄무늬 Morning Groover, 하진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다 오고 계십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코코 Morning Groover께서, 꺄! Good morning, 하트. 오랜만에 주얼 체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혀 읽어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서머 PD님과 튀봉이. 그리고 모그님들 반가워요. 상큼한 써머피디님 뉴스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봅니다. Okay, I kind of get the feeling that you're feeling extra energetic this morning. What happened to you? 오늘 뭔가 특별히 좀 에너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또 오랜만에 에너지가 엑스트라로 생기니까 모닝그루브도 또 청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에너지 넘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not always be energetic 100%. We're not energizers or anything. So sometimes we feel burned out and exhausted. And sometimes we feel like we just don't want to do anything because we are human beings. 인간이니까 우리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찮아가지고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what is the most annoying or tedious task for you? Kim's fan Moningriver responded, I hope someone could go to the bathroom instead of me. Okay.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조차도 이제 귀찮으신 거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귀찮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귀찮으면 어떡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퇴근해서 제가 아기처럼 있고 누가 저를 싹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화장도 못 지우고 양치도 못하고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적도 있거든요. I wish someone could wash me like a baby when I get home from work. It's quite embarrassing to admit, but I have been falling asleep without removing my makeup or brushing my teeth, which caused terrible breakouts on my face.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잡히면 나도 진짜 귀찮은데도 심지어 저는 막 좀 친구들과 파리파리를 하고 와도 그럼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화장은 다 지우고 잡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It doesn't feel weird when I'm outside, outdoor, with this face on. But once I get back home, it feels like I need to remove it immediately, right away. 그러니까 마치 옷을 편하게 잠옷으로 집에 오면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습관이 잡혔답니다.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you need to remove your eye makeup first and then your lips. You have to put on an oil cleanser and then wipe it off. 모공도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세안 하려면은 and then like you have to put on a cleanser to wipe your face, dry them, put on a skin lotion. Okay, I'm done. 귀찮네,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좀 개발하지 말고 이거 화장 지워주는 뭔가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술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느꼈어요. 화장 지워주는 그런 기계랑 새우 까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나 이런 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싹 씻겨주고 아침엔 외출 준비 드라이 화장 싹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샵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사이에 자는 거지. Like you're getting an extra sleep while you're, you know, putting on your makeup while somebody's actually doing it for you. 그런 거죠. 다 됐어요?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딱 들어와도 자 지워보거라 이러면서 알아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쌩얼로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 대리?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거잖아요. 화장해줄 거 아니면, 화장 지워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Morning Givers, what are some tedious tasks for you? What are some annoying tasks for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just can't be bothered to do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너무 귀찮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Here is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0: Now, speaking about those tedious tasks that you would rather let someone else do for you, I actually come to think about house chores, and I was debating to myself whether I enjoy doing it or not. And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ose are the tasks that are not so annoying for me, but when it comes to cleaning, it's a little different. I do enjoy like mopping the floor. I do enjoy cleaning the kitchen and everything, but I truly do not enjoy at all cleaning inside the drawers. 뭔가 그 내부를 닦는 걸 제가 되게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말끔하게 이렇게 좀 청소기도 돌리고 막 겉에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랍을 열어요.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그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또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이 이게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So they would have like plastic holders if you open the doors inside the drawer to place each items. For example, like if it was medicine, they would have a specific like plastic case for that one type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나눠가지고 공간을 막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아 이건 정리의 개념인가? 아 근데 이거 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요. 일단 막 그거 막 사야 되고 막 사이즈 봐야 되고 이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I can't even picture any map like how to clean them, how to take care of my stuff inside the drawer. So I do not even want to get things started.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머리를 말리려면 거울을 이렇게 열면은 그 드라이기가 있어요. 열자마자 우둥둥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쑤셔넣듯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고 확 닫아버렸습니다. So I would just stuff everything inside the door and I would just close and I'll be like, oh, I don't see any mess. It's clean. 그래서 그런 내 안에도 좀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네요. But anyways,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입니다. 왜또 더워진 건데요? 썸머 PD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다시 반팔로 돌아오셨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떻다고?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저 저번에 긴팔 입었다가, 막 땀띠 날것 같아가지고. So, yeah, obviously the weather is still hot. So that is why I'm wearing short sleeves again. Oh my gosh,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그리고 이번 주또 호주로 출장을 가는데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는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조차도요. 누가 대신 비행기 타는 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트랜스퍼까지 15시간? 누구 없소?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please somebody ride an airplane for me? 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대신 퍼스트 클래스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뭐안 탄다는 사람 없겠죠. 비행기 타는 거 좋은데, 근데 비행기만 타는 거는 좀, 예. 그럼 뭐 하루 정도는 그 여행지에서 시간 보내기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요. Yeah, riding the airplane is such a drill. 점점 이게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because for me, I take a good nap inside the airplane, but it really depends.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오랜만에 오셨네. Welcome. 이번 주 늦은 여름 휴가라 아주 멀리 여행 와 있는데요. 누가 저 대신 선모 누나께 출첵 인사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첵 인사 귀찮아, 정말. 너 뭐야. 상처받았어, 여러분.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고, 출첵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좋다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성국요정 박은혜 팀장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곡, 바로 MC 해머형의 You Can't Touch It, 헤헷?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MC 해머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학창시절에. 점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So from what I remember, like her ever like first album that she bought for herself was MC Hammer?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MC 해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전에 그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Can't touch this. MC 해머 취향 저격. No, no. 아까 보니까 왜다 90년대 노래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Everyone, this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Dedicated to DJ Ba.
1: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0: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Yes, here is a little bit of music segment for you, Morning Viewer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Remake, Remake, 시원, Remake, Rewind죠. Such a tongue twister.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do the other way around. So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a song.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we are about to listen to.
1: 노래 한 곡을 들을 건데 리메이크 곡일 거예요. 원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똑똑한 또 음악 expert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So you guys all have your background knowledge when it comes to music area, Morning Groovers.
1: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음악 지식도 적당하게 있으시니까 라디오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많은 참여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0: So today, the remake song we are about to listen to is Pretty Girl by Lisenne. Lisenne의 Pretty Girl이라는 노래인데요. 리센네가 원곡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곡자는 따로 있는데 누굴까요?
1: So let me throw you guys a hint.
0: 힌트를 좀 드릴게요. What part of a button-down shirt goes around your neck? 여러분들. It sounds exactly like this group's name, actually. So think about it.
1: 여러분들, 패셔니스타 아니겠어요? 셔츠나 남방에 그 목 둘레를 감싸는 거, 그 스카프 말고요. 그 옷깃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0: Listen, a pretty girl, summer girl 이 노래
1: 진짜 이 가사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원곡자 맞춰주세요.
0: This is Listen의 Pretty Girl.

Yeah, that was Pretty Girl by Listener, 여러분들. 처음에 듣고 나서는, 어? 이거 그 그룹 노래 아니야? 누가 불렀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you would listen to Listener's version of a song, and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original musician, you would listen and sing along and be like, huh? This is not exactly the song that I'm thinking about. Anyways, because that is a remake version, everyone.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에서 Remake Rewind Pretty Girl Listener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많이 들리고 있는 곡이죠. 자, 봅시다. 정답은요. 카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레전드 아이돌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Used to be one of my favorite idols back then. 이때 뭐 이제 소녀시대의 카라, 뭐 포미닛 이렇게 또 계셨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카라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So there were, I guess like 2.5 generation of idol group, and they used to be my favorite. 우리 8212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요즘 딸이 빠져있는 노래네요. 원곡은 가수 카라의 프리티 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Oh, so your daughter enjoys listening to this song. 진짜 귀엽겠다. 엄마, 나 프리티 girl. 프리티 girl. 알고 보니까 따님께서 뭐 고3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굉장히 또 중독성이 강한 훅이 있는 그런 노래죠. 따님과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906. 자신 있는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했던 그룹 카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때가 그립네요. So you're pretty confident about this question today because you are really aware of the group 카라. 뭔가 세대가 저랑 되게 비슷하신가 보다. 우리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6906 모닝 그룹어? 이거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은 사람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music connects everyone. Music connects the world, everyone. Bam. 3628 Morning River says, 정답은 카라.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활기찬 아침 시작해요. 수능 앞둔 고3 아이린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수능 앞두고 계시구나. 우리 고등학교 이제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또 듣고 계시군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면 이제 곧 수능 시즌이 돌아올 텐데, 조금만, just a little bit more, try just a little harder, only a few months left. 몇달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난 프리티 걸 이런 마인드 장착해 주시고 042 하나 모닝그룹 민줄리나맘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라라고 정답. 뭔가 허겁지겁 보내신 느낌인데 카라 유 이렇게. 그리고 베니 켄앤 벤스피럴 also sent in the answer. 카라 not color. 카라 맞아요. That is absolutely correct. Precise. So the answer is Kara, as mentioned,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song, the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Pretty Girl by Kara was released back in December in 2008. So if you count and if you do a little bit of mathematics here, it is 18 years ago, everyone. 근데 이 리메이크를 한 리센네 친구들의 나이를 또 보면요. 여기에서 그 제나랑 메이가 200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났었던 해에 나온 노래를 리메이크로 부른 거예요.

응애응애 응애 이랬을 때 퓨리티 이걸 노래가 어디선가 들렸을 텐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18년이 지나서 예예 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2008년생이 이제 아이돌입니다, 여러분들. Anyways, Pretty Girl was a massive breakout hit back then that established Kara's signature bright and energetic image. 저도 처음에 이 노래로 카라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그룹은 뭐지? 막 되게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했었고, 멤버들도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They were really catchy group indeed. Now, to talk about recentness, Pretty Girl, they released their remake to infuse the beloved 2008 classic with some sort of a fresh and contemporary K-pop sound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 bubbly charm. 그래서 원곡이랑 뭐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최대한 그 원곡 바이브를 유지하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by updating the arrangement with modern synths, the rookie group perfectly matched their youthful energy to introduce this iconic track to a brand new generation of listeners. 이런 겁니다. 음악은 또 돌고 돌고 패션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음악이 더 예전 음악이 다시 이렇게 또 새. 태어나고 또 오래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in August 2026, Lyssa's Pretty Girl earned them their first triple crown on a major music show. This kind of mirrors Kara's original breakout success. The hit tracks solidified Lyssa's brand and established them as a rising small agency miracle. 뭐 이제 메인의 이제 대기업 소속사는 아니어도 이 노래로 이제 뭔가 리센드를 좀더 알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So that was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everyone. So now you know.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에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We will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by Kara, of course. 또 카라 노래 오리지널로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카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원곡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Before that, let me introduce these messages. Really quickly,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오늘 개학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밤에 잠들기 전에 무의식 중에 학교 어플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놀라서 잠 한숨 못 잤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불 개는 거, 옷 정리해주는 거, 빨랫물, 빨래통에 갖다 두는 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사 귀찮아요. 뭐 이럴 수가 있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할 것 같은데. So you found out about your children they started school today just this morning. So you thought that they were still on vacation, but this morning you accidentally went into an app and then you found out. 진짜 아찔하겠다. 근데 이렇게라도 아신 게 다행이네요. 그죠? 막 시간 막 아침 오전 10시고 오늘은 이제 뭐 할까? 이러는데 엄마 학교 안 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알아서 딱딱 모르잖아요. 내 학교 가는 날 이런 거 모르니까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아우, 우리 민준 리나만 막 바빠가지고 깜빡하셨나 보다. So I can only imagine what kind of days you're going through these days. You seem really, really busy. 그러니까 우리 민준 리나만 누가 대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 이제 민준 리나가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빨래물에 빨래통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갖다 놓는 거 정도는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민준이나 착한 민준이나. Anyways, 우리 캔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가 아까워서 오늘은 영화라도 보고 자자 마음을 먹고 OTT를 살펴보지만 1시간 내내 썸네일만 보다가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가 제 취향에 맞는 영화 골라서 순번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 all go through this, right? Trying to pick which one to watch when we go into the OTT website, but we end up just flipping through those thumbnails and not deciding what to watch. So you really wish someone would do that for you? 근데 이미 해주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뭐 나오는 순위가 나의 뭐 취향 저격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사람이 추천해줘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캔 모닝 그루버는. 이미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전밥 먹을 때 이런 게 진짜 좀 별로기는 해요. 막밥 먹을 때만큼은 뭔가 좀 재밌는 거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when it comes to eating and watching the OTT series, you have to be really, really judgy because first of al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s crue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 would kind of deteriorate your taste. 그래서 뭔가 조금 평온하고 보기 편안한 easy watching 같은 콘텐츠를 보고 싶고 또 동시에 잔인하면 안 되고 무서우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뭘 봐야 될지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뭘 봐야 되는 건가? 막 즐겨보는 막 집중해서 봐야 되는 드라마는 또

먹으면서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집중 안 하고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콘텐츠를 딱 컨셉으로 뭐 하나 만들면 딱 좋긴 좋겠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Obviously, we have so many chores, so many things to do in life. 왜 이렇게 인간들은 뭘 많이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let's just talk about i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cannot do because you feel really, really tedious that you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좀 대신해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받아볼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하기 귀찮은데 출근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없네요. 은근히 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았는데 보통 집안일 같은 문자가 제일 많이 오네. 돌아와서 쉴수 있는 공간에 쉬지를 못하니까. You know, you return home and you want to rest, but you see all these house chores stacked up. That gives you a lot of stress.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결국 집안일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Anyways, let's go back to Remake Rewind and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of Pretty Girl. This is Kara.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굿모닝입니다. 티봉이도 보이고 휴대폰 만지시는 썸머님도 보이고 모그님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회사인데 조금 있다가 출장 갑니다. 모두들 운전 안전하게 하세요. Finally, you found out about our Vivo Radio. Was it hard? Is it really difficult to find our channel? 우리 채널 TBS EFM인데 여기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티봉이랑 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는 제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뭐 하는지 제가 한 8시 40분에서 한 50분경에는 보통은 핸드폰으로 썸네일 막 그거 작업을 해요. 다시 보기 올리려고 그거 커팅 작업하고 막 이러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I probably do. 그리고 뭐 아침에 막 뉴스 알림 같은 거 오는 거 컴퓨터가 있는데도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I tend to watch news headlines on my phone. So that's what I do here inside the studio.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춤을 추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So that is what I do. Being seated here in this huge studio all by myself. You know, just going through my phones and everything. But anyways, 우리 신상아모닝 그룹어, you have a business trip ahead of you. Safe trip. 우리 신상아모닝 그룹어, 또 출장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모닝 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들, 우리랑 둘이의 목욕입니다. 씻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라이할 때, 두 마리 다 털이 단모종이라서 봄철에 꽃가루 흩날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날려가지고 저의 코 속을 사정없이 간지럽게 해서 힘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코 속으로 유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세상 귀찮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둘이를 입양한 날짜로 생일로 보내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아이들의 9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달라고 스머피디님께서 전해주세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Oh, this is such a lovely message. I can see the hardships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because you said that it's quite tedious for you to bathe your dogs because obviously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you to dry their hair because it falls around everywhere and it gets stuck inside your nose that makes you sneeze, especially during springtime. But you do that out of love, right? 또안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또 이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지내면 바로 그 강아지 냄새 올라오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도 이게 꽃은 내 좋아 이러다가도 한 3주 차가 되면은 윽 너네 좀 씻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도 한번 이렇게 싹 치르고 나면은 나도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다 같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막 씻고 나면 개운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느낄까요? You know, like when we take a long, long bath. We feel so clean and fresh afterwards, right? Because we're human beings. But will dogs feel the same way? 걔네들은 주로 씻기고 나면은 막 소파 점프해 다니면서 미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Anyways. 입양을 하신 강아지 두 마리 정말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벌써 9년이나 됐군요. So it's been 9 years since you have adopted your dogs and it is their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우리 and 둘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 제가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우리 우리 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조국모닝그룹어. This is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That was 상상 속의 너 by Noize,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배송 반장님. 2892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패션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They sent in a long text message. Good morning입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고민했고 쉽지 않았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쉽게 옮길 수가 없는 직업이라 고민하고 견뎌냈어요. 그 괴로움 속에 모닝그루브는 큰 힘이 되었고 출구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는데 저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괴롭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후회 없게 응원해 주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So I made a huge decision in my lif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and it was far from easy. I've been suffering from workplace harassment for 2 years, but because it is a job that isn't easy to move away from, I just endured and held on. And now I finally gathered the courage to make a firm choice. It was heart-wrenching to see my pain affecting my family too. So please cheer me on so I won't have any regrets about my choice.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왜냐면 우리 2892 모닝그룹께서 방송을 가끔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는 걸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보내 주시고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는 약간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So I never thought this coming. Because you've been always sending some nice cheerful messages all the time on our show. 근데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겪어 오셨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딱 왔다. That is the time when you really need to make a really, really firm decision. And looks like you did. 너무 잘하셨어요. 결정을 결국에는 하신 거잖아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결정을 한 만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이 직장 바꾸는 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내 그런 어쨌든 나의 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떠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괴롭힘을 안 당해도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꾼다고 해도 It's a really, really difficult decision because leaving your workplace,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give up on so many, many things. But if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so many, many times and years,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ever.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쭉다 잊어버리세요. 모닝그루브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오늘 딸 수영을 선착순 2명 등록하는 거 있었는데, 6시 땡 하는 게 있었는데요. 4시부터 눈이 떠져서, 오, 기다리다가 접속을 했는데, 신청 불가. 유유, 누가 먼저 해버렸네요. 아, 그 후로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30분 정도 눈 빠지게 새로고침하고 와이파이 잡았다가 껐다가 하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크크크크 아쉽네요. 다음 달또 도전해야 됩니다. 에드시란의 Eyes Closed 신청합니다. Is this a fear competition just to register for swimming, even for your daughter? 요즘에도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핫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If you wanna book an IMAX movie ticket, it takes, you know, this fierce competition as well. 뭐 어디 뭐 콘서트 좀 볼까? 나도 한번 이제 좀 문화생활 즐겨볼까? 했는데 이미 마감. 뭐,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가봐. 마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ike, you can't do anything. Everywhere you go, everything that you wanna do, that you wanna pursue, you have to kind of like get through that huge competition.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핫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가서 다들 줄서 있고 막 이래요. You always have to be so fast in the game. Even when it has to be swimming in your own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 수영 좀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이거를 막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핫하면 이미 다 동나 있는 이 슬픈 현실. I guess we have to be extra fast. You know? 뭔가 좀더 준비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빨라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결국에 오늘 귀찮은 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all those tedious tasks and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bu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 extra diligent to be able to do and pursu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these day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our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 account. We have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 TBS EFM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I have started to upload some short videos these days. 쇼폼도 이제 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Go check it out if you want to, if you're bored. And ye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coming Friday at 7 a.m. in the morning, same time, same plac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오늘 수영 등록을 실패하셔서 마음이 착잡하시고 좀 속상하실 텐데 노래 듣고 위로되시길 바랍니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This is Ed Sheeran, Eyes Closed. Goodbye, everyon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rerun, which run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So today is a hump day, yes,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a hump day 2905, also known as a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EQ Young-o. So every Wednesday, we put a little more emphasis on learning an expression, English expression. Just the same show, but a little more focus on learning at least one expression so that you can take away by listening to the whole show today. Just learning one simple expression. That's what we are hoping for. 인트로에서 이미 뭐 이렇게 다 좀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구나 언제나 믿고 선택하는, 고민 없이 선택하는 가장 자신 있는 나만의 옵션이 있습니다. We all have our own go-to option, something we trust, and something we can choose without thinking twice, something we know we can count on.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곡의 갈피를 못 잡을 때, 아, 이럴 때는 어떤 곡을 틀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어떤 곡을 틀어야 될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의 캐탈로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곡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곡이면, 아, 이 상황에서 좋겠다라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For example, whenever I'm not sure what song to play, Oasis is usually my go-to. I know most of their, you know, song catalogs very well. And for me, you just can't go wrong with Oasis.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asis songs are my go-to songs whenever I need songs quickl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go-to는 일상 영어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표현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Go to 플러스 명사. 늘 찾는, 믿고 선택하는, 고민 없이 선택하는, 가장 자신 있는. So go to something means that something you can always turn to, you can rely on, that you can choose without hesitation, that you feel most confident with. 이 favorite하고 뭐 이렇게 다른가요, 그러면? 단순히 favorite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면요. go-to는 익숙하고 믿을만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So if you ask me, you know, how is it different from simply saying, you know, your favorite something, right? While your favorite is something you like the most, very simple, right? But your go-to something is something that you naturally choose because it is familiar to you, it is reliable, and you know it works for you.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This is my go-to food. 이건 제가 늘 찾는 음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go-to를 쓸 때는 이렇게 go, dash, 그 다음에 to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So, this is my go-to food. 떡볶이 is my go-to food when I'm feeling down. Or, black is my go-to color as I'm actually wearing one today right now. 저는 옷 고를 때 주로 검정을 선택해요. 뭐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my go-to color would be black. Or, this is my go-to song when I need cheering up.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나는 꼭 이 곡을 듣는입니다. 아니면 듣는 곡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he is my go-to person for advice.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So, what is your go-to excuse? 당신이 툭하면 써먹는 핑계는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go-to excuse? Let's say that you you feel like you feel like going home early. 회사 왔는데 뭔가 아, 몸도 이상하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집에 반차를 내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이제 그 excuse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So what is your go-to excuse when you're trying to take a day off or trying to take a half day off? 그렇게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go-to 자체를 이제 명사처럼 쓸 수도 있는데, for example, this restaurant is my go-to.

Yes, this song is my go-to. 이 식당은 내가 믿고 찾는 곳이에요. 이 노래는 항상 내가 믿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사로 쓸때 go to 어디론가 가다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다르죠. I go somewhere. 근데 go to는 명사 앞에 이렇게 붙임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늘 믿는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homework는 조금 넓은 어떤 초이스를 드릴까 하는데요. 몇개 제가 이제 템플릿 센텐스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What is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응원이 필요할 때,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나요? Or what is your go-to song when you need cheering up? Or what is your go-to person? Who is rather your go-to person when you need cheering up? Or what is your go-to routine when you need cheering up? 약간 cheering up, 물론 그 예를 들긴 했는데 you can use it freely, of course. 뭐 cheering up 말고 go-to를 사용해서 문장을 보내주셔도 무관합니다. So today's homework, what is your go-to something when you need cheering up? Let me put it that way, okay? 홈워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숙제 제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제 제출 비용 50원이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숙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오셔서 무료로 숙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So I talked about my go-to artist whenever I have trouble picking a song. So if I mention an artist, I have to play their song. I mean, that is just a unwritten rule, right? 그래서 Oasis입니다. Supersonic.

OSA's Supersonic, of course, Supersonic isn't necessarily my go-to song, but I turn to Oasis. 특히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PD이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선곡이 필요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I don't have much to think, much time to think, you know, in terms of song selection. So, 그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Oasis를 딱 타이프를 하고, 아, 이 중에서, 뭐가 어울리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So, Oasis definitely my go-to artist when it comes to song selection. So today's hump day EQ 영어 expression is very simple. Go to something, you know, I gave you different choices, something that you do when you need cheering up, you know, something is my go-to food when I need cheering up, or somebody is my go-to person when I need cheering up, 여러 가지, and something, this certain song is my go-to song when I need cheering up. Or if there's any routine, a particular routine that you do. So your, so to speak, go-to routine when you need cheering up. 오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니님께서는 오늘은 the Oscar goes to, go to. I guess that is a different usage of go to. 사실 뭐 go to라는 표현이 많이 일상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사로 쓰일 때는. 하지만 go to something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더 많이 쓰이긴 하죠. Right. 오늘은 Oscar goes to는 아니고요. I'm asking your go to something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용기가 즐거움이 필요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는 여러분들의 go to 여쭤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소개 해드릴 텐데요. 숙제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죠? Jefferson Starship입니다. Count on m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stress relieving food.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음식. My go-to stress relieving food is 라면. 아, 맞습니다. Exactly. Very good usage of a go-to. My go-to food for relieving stress라고 해도 되지만 또 이것을 이제 좀 더 간결하게 my go-to stress relieving food is 라면. I think 라면 is a cure for a lot of situation. 뭐 stress relieving도 되고 뭔가 soul food이기도 하고 우울할 때 뭐 여러 가지 그죠. 정말 빨리 먹어야 될 때 그다음에 나에게 돈이 별로 없을 때 right? 라면 is like a ultimate soul food for a lot of us and it's ultimate food if you don't have that much money is the go-to food when you need to eat something quickly 특히 뭐 이렇게 컵라면이나 이제 사발 라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와 라면 없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요 excellent job with your homework 베니님 신청해 주신 곡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조용필입니다. Bounce.

Couple of tracks, 조용필 Bounce, which was a request from Benny님, whose homework was revealing his go-to food for relieving stress, which was ramen. And speaking of Bounce,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이 노래 나왔을 때 어마어마했죠. 시어머니가 CD 사달라고 하셔서 들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Right, a huge hit for, huge sort of a comeback hit for Mr. 조용필. And, you know, for, it was for all generation. It wasn't just for the, you know, older generation, but from young to pretty much everybody loved this song by 조용필. I remember, 정말. 어떤 제2의 어떤 커리어, 컴백 커리어를 하게 된 그런, 보내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So the song after that was Al Green,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였습니다. 3998님께서 오늘 그 숙제에 대해서 충동 구매에 기분 복도듬 당하는 사람 이런 답도 될까요? Well, if you send it in English, that is the homework, right? 한번 해보시죠. I can say that for you, right? But, you know, that wouldn't be homework then, right? I would love to have you do it and send it to me. 그 해석을 하셔서 영어로 using the expression go to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I think not just 충동 구매, but just basically shopping, you know, buying something, buying anything to relieve stress. I think that works for a lot of people. 그죠? 그 생각은 못했네요. So my go-to something is, I want to say it, but you know, I won't say it because I want 3958님 to do this on her own. 학생의 힘으로 할 수 있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니님께서 homework submission 보내주셨는데요. Jenny님's homework says, my go-to morning routine. Mm-hmm. My go-to morning routine is starting the day with a cup of coffee and a 101.2 radio. I turn it on every morning without a second thought. Excellent, excellent. Using the go-to. Go-to morning routine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Is starting the day with a cup of coffee and a 101.2, listening to 101.2. 아침 내가 신뢰하는 나만의 루틴.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실패가 없다. 항상 나는 즐거울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루틴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12, 1013을 듣는다. I turn it on every morning without a second thought. 아무런 그 주저함 없이 이렇게. Excellent homework. 내용도 참 좋고요. 내용이 참 좋네요. 이 숙제는 특히.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제니님의 신청곡 듣면서 first hal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with more of your homework checking. 올리비아 옹의 곡 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셨는데 Close to You입니다.

0: This is a rerun of 1012-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1013.
3: Hey, 1012-1013 TBS EFM.
4: Hit it!
3: 1012-1013
4: Drop it!
3: TB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as a Boi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입니다. 50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you can text us at #1013, which will cost you 51. So, hump day EQ 영어 시간, hump day EQ 영어, 영어 expression 하나씩 배우는 오늘 시간인데요. Every Wednesday we do it. And today's expression is go to. Just to give you some, you know, wrap up, just a summary of what go to means, right? Go to is when you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always trust, that is something that you can always turn to and rely on and feel most comfortable with. You know, go to food, go to color of clothing, or even go to clothing. 아, 오늘 뭐 입지? 굉장히 고민할 때 있잖아요. So, there must be a certain clothing that you always turn to when you have trouble picking clothes to wear for the day. 뭔가 오늘 뭐 입을지 굉장히 고민될 때 주저없이 그냥 입게 되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That would be your go-to clothes. 아니면은 go-to song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기분이 우울할 때 꼭 듣는 노래, my go-to song. Or if you're talking about people, right? Your go-to person to ask for an advice. 뭔가 조언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꼭 찾는, 꼭 전화하는 그 한 사람. That would be your go-to person for advice. Or your go-to excuse whenever you need to, let's say, I don't know, go home early from work, right?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오늘 못해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excuse 나 이것 때문에 오늘 못해 라고 할 때 that would be when you need a go-to excuse 그런 의미에서 이제 go-to 오늘 설명드렸는데 계속해서 숙제 보내주고 계신데 go-to를 이용한 문장 퇴근하는 프로도님 보내주셨습니다 so this place, D-땡땡, I'm sorry, Da-땡땡, I can't really say the full name of the place, of course, for, we can, you know, promote any place, right? So Da-땡 is a sort of a all-in-one convenience shop, right? This Da-땡 is my go-to place when I need cheering up. 그렇군요. I can buy silly little things as if I were a billionaire, all for just 100,000 won. It gives me instant dopamine boost and lifts up my mood. 그렇군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모든 게 가서 뭐 이렇게 돈 걱정 없이 막 다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Because you know they only carry you know affordable stuff and gives 퇴근하는 프로도님 instant dopamine boost. 그렇죠. 아까 earlier when we talked about 3998님 you know talking about 충동 구매. I think kind of in a similar context, right? You know, you buy things to relieve your stress and to give you that dopamine boost.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stress relieving remedy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 보내주셨는데요. This place is my go-to place when I need cheering up. 신청곡으로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 다땡은 이미 국내외로 소문난 낙원이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까지 주셨네요. 와. 들어보겠습니다. 잘하셨고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homework. Here is your my reward for your homework well done. 악뮤의 곡입니다. 소문의 낙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and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예전에는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s a tribute for one of the very endearing guitarist that I hugely respect. 며칠 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한 분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대국화 일집부터 활동하시던 최구희 씨입니다. So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passed away a few days ago. His name is 최구희. He's played with the 대국화 since the first album of the band. 그분의 기타 연주를 좋아하지만 특히나 그분의 기타 톤은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드럽고 우아하고 the creamy 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I love his playing, of course, right? But I especially love his guitar tone. Such an elegant, creamy, soft, but very lively tone that he has that I had just heard anywhere else. Before 어디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의 디그콰에서의 연주를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 제발이라는 곡 아시죠? 제발의 그 이 간주인데요. 들어보면은 정말 정말 just a fantastic playing and the tone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course, that's 제발 from 대구가 second album. Just beautifully played. 그러니까 전인권 씨 그 후렴 끝부분의 멜로디와 같이 막 이렇게 연주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기타 솔로로 들어가죠. Just a fantastic playing and a beautiful tone. 두 번째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이제 그 두 번의 기타 연주가 나오는데 this is the second half of the guitar solo. 거의 곡이 끝날 무렵의 기타 솔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Another fantastic solo, 그것만이 내 세상. He doesn't play that many notes. 음을 많이 연주하진 않지만, just a perfect solo for that kind of situation and a melody.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최구희 씨에 대한 트리뷰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So 최구희 was sort of a session guitarist for the first album of 들국화. 들국화 1집에서는 정규 멤버는 아니었고요. 약간의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2집에서 이제 정규 멤버로 조인하게 됩니다. 들국화 베이시스트이셨던 최성원 씨가 최구희 씨와의 이 첫 조우에 대해서 쓰신 글인데 80년대 일이죠. 그분의 페이스북에

바로 옆에 있던 라이브 클럽에서 본 팀인데 둘이 칭찬이 자자했다. So they caught them at a live club right next door and they couldn't stop raving about them. 그래서 최성원 씨가 그럼 나도 봐야지. 우리 셋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클럽에 들려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싱글벙글했다. So I felt like I have to see them too. So whenever three of these 대구카 member had some free time, they would drop by the club and listen to them play and just sitting there and grinning from ear to ear. 그 밴드의 이름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The band was, you know, named 믿음, 소망, 사랑. 보컬엔 김동완, 리드 기타의 최구희, 세컨 기타의 조준형, 베이스의 이환규, 드럼엔 주창권. So their members were 최구희 on guitar and among other members. 이들은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구성으로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던 춤곡이 아닌 팝스러운 락을 구사하는 밴드였다. So they had that pop sound, kind of different from what we were going for as a full band kind of setting. 특히 긴 단발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며 묘한 일렉트 기타 톤으로 연주하던 최구희. Especially I was fascinated by this guy named 최구희 with his shoulder-length hair swaying as he played. He had this very unmistakable, almost mysterious guitar, electric guitar tone. 한눈에 봐도 이들은 엄청난 팀워크를 가지고 호흡을 맞춰온 게 느껴졌다. 우리는 환호했고 곧 친해졌다. I could see that they had put in a lot of work, you know, playing together. And we would soon become very close friend. 그러니까 이 드국화 가입하기 전에, 조인하기 전에 최구희 씨를 만났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는 최성원 씨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의 구희의 기타, 제발에서의 간주,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펙터를 거의 쓰지 않고 마셜 앰프 볼륨을 찌그려서 내는 그 생톤의 매력은 너 이후로 아직 못 봤다. I never seen anybody playing with that kind of tone. Speaking of 최구희's guitar tone. 우리는 모두 별이 될 거야. 조금 일러도 괜찮아. Maybe. You know, we'll all become stars someday. It's okay if you became one a little sooner than the rest of us.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헌정의 글, 친구분에 대한 이 트리뷰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So before 디국화, 최구희 was a part of this band named the aforementioned, 아까 클럽에서 봤다는 그 밴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밴드의 멤버였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Here is from their debut album in 1982, I believe, 사진첩.

믿음 소망사랑 사진첩 released in 1982, 82년 발표된 데뷔 앨범 of the band 믿음 소망사랑. I love the sound of 믿음 소망사랑 too. They had very you know bare to the bone, very raw sound. 또 이제 클린턴 기타 최구희 씨의 클린턴 기타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이었는데. So before forming the 믿음 소망사랑. 최구희 actually was a member of 신중현과 Music Power. That kind of speaks for his guitar playing ability, right? 신중현 선생님과 밴드를 한 그런 또 경력이 있으시고. So after 믿음 소망사랑, he would join the band 대국화. And you know what we did, you know we know what we did. He did with the band 대국화. 대국화에서 곡도 쓰시고 또 기타 연주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So after sort of getting out of 대국화, 이 괴짜들이라는 밴드의 또 멤버로 활동하셨는데, 괴짜들 is one of my favorite bands of all time. 저 참 괴짜들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참 안타깝지만. And 최구희 was one of the very prominent figure in the band, 괴짜들. 괴짜들도 역시 정말 밴드 그 자체인 사운드인데, 이때부터 바로 이 최구희 씨의 그 이 옷구슬 같은 기타 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곡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괴짜들의 곡인데요. 서둘지 않아요.

That was 괴짜들 서둘지 않아요. 괴짜들's music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조명을 해드릴 필요도 있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시간 없어서 be moving on quickly. So he would, you know, this 괴짜들 would disband and he would release his own solo project. 최구희 씨는 또 이 한국적인 소리를 기타에 담아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and he has achieved quite a bit. Really coming up his own sound that is very Korean and very traditional sort of a Korean-like sound through guitar. 바로 이 곡이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곡입니다.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abulous song,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He was a totally a rock, awesome rock guitarist there. If you listen to his soloing there. 노래도 직접 하신 거고 노래도 잘 하십니다. And he would compose a couple of songs for 들국화, which I will be playing as the ending song for today. 좀 시간이 짧았지만 오늘 또 tribute, 최고의 기타리스트에 대한 tribute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음악, 틀어드리는 음악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음악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efore ending, 룰루랄라님께서 늦은 호목 보내주셨는데 룰루랄라님 says my go-to something is a three item set. Eat something sweet, listen to music, and take a walk. I did this three item set on my way to work today. 아자 아자 이렇게 great. 뭔가 단 거를 먹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거 참 좋은 루틴이네요. Your go-to something, your go-to routine. Love it. 감사드립니다, 룰루랄라님. So I leave you with one of the songs that 최고의 composed. 정말 작곡도 굉장히 잘하는 기타리스트셨는데 조용한 마음, 디국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디국화의 조용한 마음입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按我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无边话亦未多讲，只抛低自我伤心的。

0: And that was Miley Cyrus, Flowers. That is right, everyone. Buy yourself some flowers if you are stressed out.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우선 자신부터 좀 보호하고 악기라는 말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onestly, like never ever underestimate the healing power of a good snack in a perfectly chilled room, everyone. You know, we have to sometimes think of us as own babies. Everyone, you know, when baby's crying, what do? You feed them, you hug them, you pat on them so that they can feel so much better, right? It pretty much works the same for adult human beings as well, I think.
1: 뭐 어린이들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큰 성인이지만 이미 뭐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 또 아이같이 이렇게 달래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나 자신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아도 이렇게 넣어주고 단짠단짠 이런 거 해주고 그러면 기분은 좀 바로 좋아지잖아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0: Yeah, so whenever I'm overwhelmed, everyone, I just hit pause, grab an iced latte, a really, really sweet one, actually, when I don't really drink them. And suddenly, my problems don't seem so big anymore, although it didn't disappear. At least it doesn't seem so big. And it feels so much better. So you can't solve a crisis when your own battery is at 1%. We have to remember that. That is why we have to try to charge our battery with the things that are available around us. Okay? Anyways,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ooks like there has been some errors in the system when it comes to the viewable radio. And now it's fixed because we have the most reliable
1: 박은혜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 중 한 분들이죠. 네, 박은혜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께서 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걸 또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쨍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0: 아, 여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I can totally see myself right now.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팀 모닝 그룹. 아주 든든합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Everything's available now.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ewable radio by visiting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don't just visit. Please do not hesitate to hit the subscribe button, everyone, because that support means a lot for all of our TBS employees.
1: 그러니까 TBS eFM 채널 많은 방문과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0: Feel free to say hello to me because I am excited to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I want to know what you guys are up to, any songs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ll together here. So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렴하죠?
0: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appy Life Morning Group, Dr. Paper, Ben Spurl, Young H,
1: 상민님, Penguin Killer님,
0: everybody, welcome!
1: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앞자리를 차지를 하셨군요, 우리 알바생들. 2489 모닝 그룹께서 이제 부록을 넘어 직종을 좀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쓸 때 쓰는 거라면서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7번 봐야 되는 걸까요? 7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0: I'm now over 40 and trying to change careers. So I have been studying for a skincare certification, but I just failed for the fifth time. My daughter taught me to keep trying with an indomitable spirit, but will I truly pass on my seventh try? Today is just a day where I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Please send me good luck.
1: 일단 이 부록을 넘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늘 제가 이제 선배님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to even dare to try something new to challenge yourself if you reach a certain age. But despite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trying, that is a big beginning for you.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도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정말, 나 새로운 거 해볼래. 도전했어. 한 번에 빡!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나름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피드백을 좀잘 해주세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시험은, 여러 번볼수 있는 시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오답노트? 이런 거좀 적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다음은 부디 마지막 시험이 되길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I think it's a little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I've seen many people trying to get a certificate and they fail many, many times. 그 가수 이지현 씨 있잖아요. 주얼리에서 미용사 자격증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지금 원장님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룹 썸머가 응원합니다. 1251 Morninggroover says, 제가 요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에어비앤 땡한지한달 정도 됐거든요. 호스트가 된지한달 정도 된 건데요. 각국 나라에서 오신 게스트들을 만족시킬 때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원하는 니즈를 다 들어드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럴 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실 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거든요. When I feel the coolest these days is that, well, I've been running an Airbnb thing for about a month now, so it has been a month since I became a host. I think I look pretty cool whenever I satisfy guest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I see them satisfied with their stay, I feel very, very impressed. 호스팅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단순히 장소대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뭔가 편안하게,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이게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Because I've been staying at Airbnb thing for a couple of times when I was traveling. And that memory that you have gained from good experience, it lingers for quite a long time. 뭐, 10년? 이렇게 지나도 되게 그 나라 하면은 에어비앤땡 경험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그 호스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So yeah, go ahead. Feel cool about yourself. Like the best Airbnb host ever. Alright. 3127 모닝그룹어.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 퇴근 후에도 남편 도시락을 싸거나 강아지와 놀아주는 스스로가 가끔은 좀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Oh, so you are totally an amazing person. You know, even though you are having a busy morning, you actually come back home early in the morning after work, I guess. That is your pattern, but you never hesitate to prepare lunch for your husband. Now that is a true love. 이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사랑인데. 이거 남편분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죠? 진짜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두 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아침 모닝그룹 문자입니다. Morninggroovers, this feels awesome. All right. Now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econd. Stay tune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oday's question is this. 누가 나 대신 딱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안 해, 안 해. 막 이러면서 귀차니즘에 가끔씩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What is the absolute most tedious task in the world that you wish someone could take over for just one day? 뭐가 있을까요? Washing the dishes? Cleaning your house? I don't know, tidying up your desk?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things, or to get some things sorted out at your work. There are a ton of tedious tasks, everyone,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could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저 대신 런닝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고작 한지한뭐두 번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도 몸이 너무 무거워요. Like I feel super heavy in the morning. It's so hard to get myself up and just be out there and to go out for a run. 이게 그리고 사실 운동은 나가면 시작이다. 나가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So they say that it is half done once you actually get out of bed and get outside for a run. But I can't really agree. Like, while I'm running, I'm still feeling like really tedious. 저는 뛰면서도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고, 뛰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남이 뛰어주고, 건강은 내가 챙기고.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너무 귀찮아서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Maybe our 박원희 팀장님 who always goes out for a run voluntarily. Let's see what are some of her tedious tasks. 육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바쁘세요. 막 일하시고 또막 돌아가시면 또 다시 육아하시고 막 이제 아이가 막 한참 이제 에너지 넘치는 시기여가지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 에너지가 좀 없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She looks really tired. Everyone, actually speaking of 박원희 팀장님 being tired, why not send in a song that can kind of like wake her up? 여러분, 우리 박원희 팀장님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곡을 한번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알바생들의 그런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Okay, everyone. Giving you guys with all these missions, this is Pink, Raise Your Glass.

강아지가 등장해버렸네. 오, 방금 되게 밖에서 웃으셨는데 취향 저격인가 봐요, 우리 얼짱님. 이거 틀어드려야겠다. 운전이 막 귀찮다라는 느낌보다는 피곤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귀찮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네. 또 이게 막 주차하고, 막뭐 하고, 막 귀찮죠. And also taking care of your car itself is also a huge amount of work, actually. 뭐 차를 좀, 저는 오래 타잖아요. 오래 타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엔진오일 교환부터 해서, 뭐차 세차도 해줘야 되고, you have to wash your car regularly also, right? Especially during winter time, it gets dusty so quickly. So driving itself could be quite of a burden. 맞네,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싶겠다 싶은 그런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어떤 게 있어요? What is the most annoying task for you in the world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그리고 오늘 박은희 선생님이 많이 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녀를 깨울 수 있는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Now 우리 얼짱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등판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Bahaman, Who Let the Dogs Out?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And some morning groovers are still logging in to today's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just like Subby Morning Groover and Benny, 줄무늬 모닝 그루버 하진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다 오고 계십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코코 모닝 그루버께서 캬, 굿모닝 하트 오랜만에 줄 체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혀 읽어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써머피디님과 튀봉이. 그리고 모그님들 반가워요. 상큼한 써머피디님 뉴스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 봅니다. Okay, I kind of get the feeling that you're feeling extra energetic this morning. What happened to you? 오늘 뭔가 특별히 좀 에너지 넘치는 것 같은 느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론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what is the most annoying or tedious task for you? Kim's fan Moningoover responded, I hope someone could go to the bathroom instead of me. Okay.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조차도 이제 귀찮으신 거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귀찮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귀찮으면 어떡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퇴근해서 제가 아기처럼 있고 누가 저를 싹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화장도 못 지우고 양치도 못하고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적도 있거든요. I wish someone could wash me like a baby when I get home from work. It's quite embarrassing to admit, but I have been falling asleep without removing my makeup or brushing my teeth, which caused terrible breakouts on my face.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잡히면 나도 진짜 귀찮은데도 심지어 저는 막좀 친구들과 파리파리를 하고 와도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화장은 다 지우고 잡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It doesn't feel weird when I'm outside, outdoor with this face on, but once I get back home, it feels like I need to remove it immediately right away. 그러니까 마치 옷을 편하게 잠옷으로 집에 오면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습관이 잡혔답니다.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You need to remove your eye makeup first and then your lips. You have to put on an oil cleanser and then wipe it off. 모공도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세안 하려면은 And then like you have to put on a cleanser to wipe your face, dry them, put on a skin lotion. Okay, I'm done. 귀찮네,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좀 개발하지 말고 이게 화장 지워주는 뭔가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술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느꼈어요. 화장 지워주는 그런 기계랑 새우 까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나? 이런 게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님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싹 씻겨주고 아침엔 외출 준비 드라이 화장 싹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샵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사이에 자는 거지. Like you're getting an extra sleep while you're, you know, putting on your makeup while somebody's actually doing it for you. 그런 거죠. 다 됐어요?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딱 들어와도 자, 지워보거라. 이러면서 알아서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생얼로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 대리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거잖아요. 화장해줄 거 아니면 화장 지워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Morning viewers, what are some tedious tasks for you? What are some annoying tasks for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just can't be bothered to do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너무 귀찮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Here is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0: Now, speaking about those tedious tasks that you would rather let someone else do for you, I actually come to think about house chores, and I was debating to myself whether I enjoy doing it or not. And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ose are the tasks that are not so annoying for me. But when it comes to cleaning, it's a little different. I do enjoy like mopping the floor. I do enjoy cleaning the kitchen and everything, but I truly do not enjoy at all cleaning inside the drawers. 뭔가 그 내부를 닦는 걸 제가 되게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말끔하게 이렇게 좀 청소기도 돌리고 막 겉에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랍을 열어요.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그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또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이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So they would have like plastic holders if you open the doors inside the drawer to place each items. For example, like if it was medicine, they would have a specific like plastic case for that one type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나눠가지고 공간을 막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아 이건 정리의 개념인가? 아 근데 이거 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요. 일단 막 그거 막 사야 되고 막 사이즈 봐야 되고 이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I can't even picture any map like how to clean them, how to take care of my stuff inside the drawer. So I do not even want to get things started.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머리를 말리려면 거울을 이렇게 열면 그 드라이기가 있어요. 열자마자 우둥둥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쓰셔넣듯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고 확 닫아버렸습니다. So I would just stuff everything inside the door and I would just close and I'll be like, oh, I don't see any mess. It's clean. 그래서 그런 내 안에도 좀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네요. But anyways,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입니다. 왜또 더워진 건데요? 썸머 PD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다시 반팔로 돌아오셨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쨌다고?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저 저번에 긴팔 입었다가 막 땀띠 날것 같아가지고. So yeah, obviously the weather is still hot, so that is why I'm wearing short sleeves again. Oh my gosh,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그리고 이번 주또 호주로 출장을 가는데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는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조차도요. 누가 대신 비행기 타는 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트랜스퍼까지 15시간 누구 없소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please somebody write an airplane for me?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대신 first class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뭐안 탄다는 사람 없겠죠. 비행기 타는 거 좋은데, 근데 비행기만 타는 거는 좀, 예. 그럼 뭐 하루 정도는 그 여행지에서 시간 보내기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요. Yeah, riding the airplane is such a drill. 점점 이게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because for me, I take a good nap inside the airplane, but it really depends.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오랜만에 오셨네. Welcome. 이번 주 늦은 여름 휴가라 아주 멀리 여행 와 있는데요. 누가 저 대신 선모 누나께 출첵 인사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첵 인사 귀찮아, 정말. 너 뭐야. 상처 받았어, 여러분.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고 출첵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좋다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성공요정 박은혜 팀장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곡, 바로 MC 해머형의 You Can't Touch It, 헤헤?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MC 해머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학창시절에. 점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So from what I remember, like, her ever, like, first album that she bought for herself was MC Hammer?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MC 해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전에 그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Can't touch this. MC 해머 취향 저격. No. 아까 보니까 왜다 90년대 노래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Everyone, this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They're dedicated to DJ Ba.
1: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Touch this.

0: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Yes, here is a little bit of music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Remake, Remake, 시간, Remake Rewind죠. Such a tongue twister,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do the other way around. So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a song.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we are about to listen to.
1: 노래 한 곡을 들을 건데 리메이크 곡일 거예요. 원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똑똑한 또 음악 엑스퍼트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So you guys all have your background knowledge when it comes to music area, Morning Groovers.
1: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음악 지식도 적당하게 있으시니까 라디오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많은 참여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0: So today, the remake song we are about to listen to is Pretty Girl by Lisenne. Lisenne의 Pretty Girl이라는 노래인데요. 리센네가 원곡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곡자는 따로 있는데 누굴까요? So let me throw you guys a hint. 힌트를 좀 드릴게요. What part of a button-down shirt goes around your neck? 여러분들. It sounds exactly like this group's name, actually. So think about it. 여러분, the fashionista 아니겠어요?
1: 셔츠나 남방에 그 목 둘레를 감싸는 거, 그 스카프 말고요. 그 옷깃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Listen, a pretty girl, summer girl 이 노래 진짜 이 가사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원곡자 맞춰주세요.
0: This is Listen의 Pretty Girl.

Yeah, that was Pretty Girl by Listen, 여러분들. 처음에 듣고 나서는 이거 그 그룹 노래 아니야? 누가 불렀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you would listen to Listen's version of a song, and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original musician, you would listen and sing along and be like, "Huh? This is not exactly the song that I'm thinking about." Anyways, because that is a remake version, everyone.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에서 리메이크 리와인 프리티 걸 리센느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곡이죠. 자, 봅시다. 정답은요. 카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레전드 아이돌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Used to be one of my favorite idols back then. 이때 뭐 이제 소녀시대의 카라, 뭐 포미닛 이렇게 또 계셨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카라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So there were, I guess like 2.5 generation of idol group, and they used to be my favorite. 우리 8212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요즘 딸이 빠져있는 노래네요. 원곡은 가수 카라의 프리티 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Oh, so your daughter enjoys listening to this song. 진짜 귀엽겠다. 엄마, 나 프리티 걸. 프리티 걸. 알고 보니까 따님께서 뭐 고3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굉장히 또 중독성이 강한 훅이 있는 그런 노래죠. 따님과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906. 자신 있는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했던 그룹 카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때가 그립네요. So you're pretty confident about this question today because you are really aware of the group 카라. 뭔가 세대가 저랑 되게 비슷하신가 보다. 우리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6906 모닝 그룹어? 이거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은 사람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Music connects everyone. Music connects the world, everyone. Bam. 3628 Morning River says, 정답은 카라.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활기찬 아침 시작해요. 수능 앞둔 고3 아이린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수능 앞두고 계시구나. 우리 고등학교 이제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또 듣고 계시군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면 이제 곧 수능 시즌이 돌아올 텐데, 조금만, just a little bit more, try just a little harder, only a few months left. 몇달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난 프리티 걸 이런 마인드 장착해 주시고 042 하나 모닝그룹 민줄리나맘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라라고 정답. 뭔가 허겁지겁 보내신 느낌인데 카라 유 이렇게. 그리고 베니 켄앤벤 스페럴 also sent in the answer. 카라 not color. 카라 맞아요. That is absolutely correct. Precise. So the answer is Kara, as mentioned,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song, the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Pretty Girl by Kara was released back in December in 2008. So if you count and if you do a little bit of mathematics here, it is 18 years ago, everyone. 근데 이 리메이크를 한 리센느 친구들의 나이를 또 보면요. 여기에서 그 제나랑 메이가 200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났었던 해에 나온 노래를 리메이크로 부른 거예요. 응애응애 이랬을 때 프리티 걸 노래가 어디선가 들렸을 텐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18년이 지나서 예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2008년생이 이제 아이돌입니다, 여러분들. Anyways, Pretty Girl was a massive breakout.

hit back then that established Kara signature bright and energetic image. 저도 처음에 이 노래로 카라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그룹은 뭐지? 막 되게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했었고 멤버들도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they were really catchy group indeed. Now, to talk about recentness, Pretty Girl, they released their remake to infuse the beloved 2008 classic with some sort of a fresh and contemporary K-pop sound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 bubbly charm. 그래서 원곡이랑 뭐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최대한 그 원곡 바이브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by updating the arrangement with modern synths, the rookie group perfectly matched their youthful energy to introduce this iconic track to a brand new generation of listeners. 이런 겁니다. 음악은 또 돌고 돌고 패션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음악이 더 예전 음악이 다시 이렇게 또 새 태어나고 또 오래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in August 2026, Lisa's Pretty Girl earned them their first triple crown on a major music show. This kind of mirrors Kara's original breakout success. The hit tracks solidified Lisa's brand and established them as a rising small agency miracle. 뭐 이제 메인의 이제 대기업 소속사는 아니어도 이 노래로 이제 뭔가 리센드를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So that was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everyone. So now you know.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에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We will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by Kara, of course. 또 카라 노래 오리지널로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카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원곡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Before that, let me introduce these messages. Really quickly,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오늘 개학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밤에 잠들기 전에 무의식 중에 학교 어플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놀라서 잠 한숨 못 잤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불 개는 거, 옷 정리해주는 거, 빨랫물 빨래통에 갖다 두는 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사 귀찮아요. 뭐 이럴 수가 있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할 것 같은데. So you found out about your children they started school today just this morning. So you thought that they were still on vacation, but this morning you accidentally went into an app and then you found out. 진짜 아찔하겠다. 근데 이렇게라도 아신 게 다행이네요. 그죠? 막 시간 막 아침 오전 10시고 오늘은 이제 뭐 할까 이러는데 엄마 학교 안 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알아서 딱딱 모르잖아요. 내 학교 가는 날 이런 거 모르니까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민준 리나만 막 바빠가지고 깜빡하셨나 보다. So I can only imagine what kind of days you're going through these days. You seem really, really busy. 그러니까 우리 민준 리나만 누가 대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 이제 민준 리나가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빨래물에 빨래통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갖다 놓는 거 정도는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민준이나 착한 민준이나 Anyways, 우리 켄 모닝그룹워크에서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가 아까워서 오늘은 영화라도 보고 자자 마음을 먹고 OTT를 살펴보지만 한 시간 내내 썸네일만 보다가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가 제 취향에 맞는 영화 골라서 순번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 all go through this, right? Trying to pick which one to watch when we go into the OTT website, but we end up just flipping through those thumbnails and not deciding what to watch. So you really wish someone would do that for you? 근데 이미 해주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뭐 나오는 순위가 나의 뭐 취향 저격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사람이 추천해줘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캔 모닝 그루버는 이미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전 밥 먹을 때 이런 게 진짜 좀 별로기는 해요. 막 밥 먹을 때만큼은 뭔가 좀 재밌는 거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when it comes to eating and watching the OTT series you have to be really, really judgy because first of al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s crue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 would kind of deteriorate your taste. 그래서 뭔가 조금 평온하고 보기 편안한 easy watching 같은 콘텐츠를 보고 싶고 또 동시에 잔인하면 안 되고 무서우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뭘 봐야 될지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뭘 봐야 되는 건가. 막 즐겨보는 막 집중해서 봐야 되는 드라마는 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집중 안 하고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콘텐츠를 딱 컨셉으로 뭐 하나 만들면 딱 좋긴 좋겠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obviously we have so many tours, so many things to do in life. 왜 이렇게 인간들은 뭘 많이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let's just talk about i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cannot do because you feel really, really tedious that you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나 좀 대신해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받아볼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 일하기 귀찮은데 출근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없네요. 은근히 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았는데 보통 집안일 같은 문자가 제일 많이 오네.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쉬지를 못하니까. You know, you return home and you want to rest, but you see all these house chores stacked up. That gives you a lot of stress.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결국 집안일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Anyways, let's go back to Remake Rewind and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of Pretty Girl. This is Kara.

제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뭐 하는지? 제가 한 8시 40분에서, 한 50분경에는 보통은 핸드폰으로 썸네일 막 그거 작업을 해요. 다시 보기 올리려고 그거 커팅 작업하고 막 이러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I probably do. 그리고 뭐 아침에 막 뉴스 알림 같은 거 오는 거 컴퓨터가 있는데도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I tend to watch news headlines on my phone. So that's what I do here inside the studio.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춤을 추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So that is what I do. Being seated here in this huge studio all by myself. You know, just going through my phones and everything. But anyways, 우리 신상아 모닝 그룹어, you have a business trip ahead of you. Safe trip. 우리 신상아 모닝 그룹어, 또 출장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들, 우리랑 둘이의 목욕입니다. 씻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라이 할 때, 두 마리 다 털이 단모종이라서 봄철에 꽃가루 흩날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날려가지고 저의 코 속을 사정없이 간지럽게 해서 힘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코 속으로 유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세상 귀찮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둘이를 입양한 날짜로 생일로 보내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아이들의 9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달라고 스마피디님께서 전해주세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This is such a lovely message. I can see the hardships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because you said that it's quite tedious for you to bathe your dogs because obviously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you to dry their hair because it falls around everywhere and it gets stuck inside your nose that makes you sneeze, especially during springtime. But you do that out of love, right? 또안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또 이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지내면 바로 그 강아지 냄새 올라오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도 이게 꽃은 내 좋아 이러다가도 한 3주 차가 되면은 윽! 너네 좀 씻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도 한번 이렇게 싹 치르고 나면은 나도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다 같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막 씻고 나면 개운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느낄까요? You know, like when we take a long, long bath. We feel so clean and fresh afterwards, right? Because we're human beings. But will dogs feel the same way? 걔네들은 주로 씻기고 나면은 막 소파 점프해 다니면서 미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Anyways. 입양을 하신 강아지 두 마리 정말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벌써 9년이나 됐군요. So it's been 9 years since you have adopted your dogs and it is their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우리 and 둘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 제가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우리 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조국 모닝 그룹어. This is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That was 상상 속에 너 by Noize,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배송 반장님. 2892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패션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They sent in a long text message. Good morning입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고민했고 쉽지 않았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쉽게 옮길 수가 없는 직업이라 고민하고 견뎌냈어요. 그 괴로움 속에 모닝그루브는 큰 힘이 되었고 출구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는데 저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괴롭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후회 없게 응원해 주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So I made a huge decision in my lif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and it was far from easy. I've been suffering from workplace harassment for 2 years, but because it is a job that isn't easy to move away from, I just endured and held on. And now I finally gathered the courage to make a firm choice. It was heart-wrenching to see my pain affecting my family too. So please cheer me on so I won't have any regrets about my choice. 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왜냐면 우리 2892 모닝그룹께서 방송을 가끔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는 걸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보내 주시고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는 약간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So I never thought this coming. Because you've been always sending some nice cheerful messages all the time on our show. 근데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겪어 오셨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딱 왔다. That is the time when you really need to make a really, really firm decision. And looks like you did. 너무 잘하셨어요. 결정을 결국에는 하신 거잖아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결정을 한 만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이 직장 바꾸는 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내 그런 어쨌든 나의 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떠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괴롭힘을 안 당해도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꾼다고 해도 It's a really, really difficult decision because leaving your workplace,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give up on so many, many things. But if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so many, many

many times in years,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ever.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쭉다 잊어버리세요. 모닝그루브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오늘 딸 수영을 선착순 2명 등록하는 거 있었는데, 6시 땡 하는 게 있었는데요. 4시부터 눈이 떠져서, 기다리다가 접속을 했는데, 신청 불가. 유유, 누가 먼저 해버렸네요. 아, 그 후로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30분 정도 눈 빠지게 새로고침하고, 와이파이 잡았다가 껐다가 하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크크크크. 아쉽네요. 다음 달또 도전해야 됩니다. 에드시란의 Eyes Closed 신청합니다. Is this a fear competition just to register for swimming, even for your daughter? 요즘에도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핫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If you wanna book an IMAX movie ticket, it takes, you know, this fierce competition as well. 뭐 어디 뭐 콘서트 좀 볼까? 나도 한번 이제 좀 문화생활 즐겨볼까? 했는데 이미 마감. 뭐,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가봐. 마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ike, you can't do anything. Everywhere you go, everything that you wanna do, that you wanna pursue, you have to kind of like get through that huge competition.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핫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가서 다들 줄서 있고 막 이래요. You always have to be so fast in the game. Even when it has to be swimming in your own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 수영 좀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이거를 막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핫하면 이미 다 동나 있는 이 슬픈 현실. I guess we have to be extra fast. You know? 뭔가 좀더 준비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빨라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결국에 오늘 귀찮은 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all those tedious tasks and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bu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 extra diligent to be able to do and pursu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these day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our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 account. We have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 TBS EFM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I have started to upload some short videos these days. 쇼폼도 이제 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Go check it out if you want to, if you're bored. And ye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coming Friday at 7 a.m. in the morning, same time, same plac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오늘 수영 등록을 실패하셔서 마음이 착잡하시고 좀 속상하실 텐데 노래 듣고 위로되시길 바랍니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This is Ed Sheeran, Eyes Closed. Goodbye, everyon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and check us out again via our rerun, which run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So today is hump day, yes,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i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So every Wednesday, we put a little more emphasis on learning an expression, English expression. Just the same show, but a little more focus on learning at least one expression so that you can take away by listening to the whole show today. Just learning one simple expression. That's what we are hoping for. 인트로에서 이미 뭐 이렇게 다 좀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구나 언제나 믿고 선택하는, 고민 없이 선택하는 가장 자신 있는 나만의 옵션이 있습니다. We all have our own go-to option, something we trust. And something we can choose without thinking twice, something we know we can count on.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곡의 갈피를 못 잡을 때, 아, 이럴 때는 어떤 곡을 틀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어떤 곡을 틀어야 될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의 캐탈로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곡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곡이면 아, 이 상황에서 좋겠다라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For example, whenever I'm not sure what song to play, Oasis is usually my go-to. I know most of their song catalogs very well. And for me, you just can't go wrong with Oasis.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asis songs are my go-to songs whenever I need songs quickl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go-to는 일상 영어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표현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go-to plus 명사. 늘 찾는, 믿고 선택하는, 고민 없이 선택하는, 가장 자신 있는. So go-to something means that something you can always turn to, you can rely on, that you can choose without hesitation, that you feel most confident with. 이 favorite하고 뭐 이렇게 다른가요? 그러면 단순히 favorite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면요. go-to는 익숙하고 믿을만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So if you ask me, how is it different from simply saying, your favorite something, right? While your favorite is something you like the most, very simple, right? But your go-to something is something that you naturally choose because it is familiar to you, it is reliable, and you know it works for you.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This is my go-to food. 이건 제가 늘 찾는 음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go-to를 쓸 때는 이렇게 go, dash, 그 다음에 to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So, this is my go-to food. 떡볶이 is my go-to food when I'm feeling down. Or, black is my go-to color as I'm actually wearing one today right now. 저는 옷 고를 때 주로 검정을 선택해요. 뭐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my go-to color would be black. Or, this is my go-to song when I need cheering up.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나는 꼭 이 곡을 듣는,입니다. 아니면 듣는 곡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he is my go-to person for advice.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So, what is your go-to excuse? 당신이 툭하면 써먹는 핑계는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go-to excuse? Let's say that you you feel like you feel like going home early. 회사 왔는데 뭔가 몸도 이상하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집에 반차를 내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이제 그 excuse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So what is your go-to excuse when you're trying to take a day off or trying to take a half day off? 그렇게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go-to 자체를 이제 명사

처럼 쓸 수도 있는데, for example, this restaurant is my go-to. Yes, this song is my go-to. 이 식당은 내가 믿고 찾는 곳이에요. 이 노래는 항상 내가 믿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사로 쓸때 go to 어디론가 가다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다르죠. I go somewhere. 근데 go to는 명사 앞에 이렇게 붙임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늘 믿는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homework는 조금 이 넓은 어떤 choice를 드릴까 하는데요. 몇개 제가 이제 template sentence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What is your go-to food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응원이 필요할 때,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나요? Or what is your go-to song when you need cheering up? Or what is your go-to person? Who is rather your go-to person when you need cheering up? Or what is your go-to routine when you need cheering up? 약간 cheering up. 물론 그 예를 들긴 했는데 you can use it freely, of course. 뭐 cheering up 말고 go-to를 사용해서 문장을 보내주셔도 무관합니다. So today's homework, you know, what is your go-to something when you need cheering up? Let me put it that way, okay? Homework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50원의 문자 이용료, 숙제 제출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제 제출 비용 50원이 부과되고요. 아니면 무료로 숙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오셔서 무료로 숙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So I talked about my go-to artist. Whenever I have trouble picking a song, so if I mention an artist, I have to play their song. I mean, that is just a unwritten rule, right? 그래서 Oasis입니다. Supersonic.

OSA's Supersonic, of course, Supersonic isn't necessarily my go-to song, but I turn to Oasis. 특히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PD이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선곡이 필요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I don't have much to think, much time to think, you know, in terms of song selection. So, 그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Oasis를 딱 타입을 하고, 아, 이 중에서, 뭐가 어울리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So, Oasis definitely my go-to artist when it comes to song selection. So, today's hump day EQ 영어 expression is very simple. Go-to something, you know, I gave you different choices, something that you do when you need cheering up, you know, something is my go-to food when I need cheering up, or somebody is my go-to person when I need cheering up, 여러 가지, and something, this certain song is my go-to song when I need cheering up, or if there's any routine, a particular routine that you do, so you're, so to speak, go-to routine when you need cheering up. 오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니님께서는 오늘은 the Oscar goes to, go to, I guess that is a different usage of go to. 사실 뭐 go to라는 표현이 많이 일상에서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사로 쓰일 때는. 하지만 go to something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더 많이 쓰이긴 하죠. Right. 오늘은 Oscar goes to는 아니고요. I'm asking your go to something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용기가 즐거움이 필요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는 여러분들의 go to 여쭤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숙제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죠? Jefferson Starship입니다. Count on me.

때, 그다음에 나에게 돈이 별로 없을 때, right? 라면 is like a ultimate soul food for a lot of us, and it's ultimate food if you don't have that much money. Is the go-to food when you need to eat something quickly. 특히 뭐 이렇게 컵라면이나 이제 사발 라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와, 라면 없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요. Excellent job with your homework, Benny님. 신청해주신 곡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조용필입니다. Bounce.

학생이 학생의 힘으로 할수 있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니님께서 homework submission 보내주셨는데요. Jenny님's homework says, my go-to morning routine. My go-to morning routine is starting the day with a cup of coffee and a 101.2 radio. I turn it on every morning without a second thought. Excellent, excellent. Using the go-to morning routine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Is starting the day with a cup of coffee and a 101.2 listening to 101.2. 아침 내가 신뢰하는 나만의 루틴.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실패가 없다. 항상 나는 즐거울 것이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루틴은 커피 한잔 마시면서 1012, 1013을 듣는다. I turn it on every morning without a second thought.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렇게. Excellent homework. 내용도 참 좋고요. 내용이 참 좋네요. 이 숙제는 특히.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 제니님의 신청곡 듣면서 first half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with more of your homework checking. 올리비아 옹의 곡 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셨는데 Close to You입니다.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as a Boi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입니다.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you can text us at #1013, which will cost you 51. So, Hump Day EQ 영어 시간. Hump Day EQ 영어, 영어 expression 하나씩 배우는 오늘 시간인데요. Every Wednesday we do it. And today's expression is go to. Just to give you some, you know, wrap up, just a summary of what go to means, right? Go to is when you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always trust, that is something that you can always turn to and rely on and feel most comfortable with. You know, go to food, go to color of clothing, or even go to clothing. 오늘 뭐 입지? 굉장히 고민할 때 있잖아요. So, there must be a certain clothing that you always turn to when you have trouble picking clothes to wear for the day. 뭔가 오늘 뭐 입을지 굉장히 고민될 때 주저없이 그냥 입게 되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That would be your go-to clothes. 아니면은 go-to song when you need cheering up. 뭔가 기분이 우울할 때 꼭 듣는 노래, my go-to song. Or if you're talking about people, right, your go-to person to ask for an advice. 뭔가 조언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꼭 찾는, 꼭 전화하는 그 한 사람. That would be your go-to person for advice. Or your go-to excuse whenever you need to, let's say, I don't know, go home early from work, right?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오늘 못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excuse 나 이것 때문에 오늘 못해라고 할 때 that would be when you need a go-to excuse 그런 의미에서 이제 go-to 오늘 설명드렸는데 계속해서 숙제 보내주고 계신데 go-to를 이용한 문장 퇴근하는 프로도님 보내주셨습니다. So this place, D-Teng-Teng, I'm sorry, Da-Teng-Teng, I can't really say the full name of the place, of course, for we can, you know, promote any place, right? So Da-Teng is a sort of a all-in-one convenient shop, right? This Da-Teng is my go-to place when I need cheering up. 그렇군요. I can buy silly little things as if I were a billionaire, all for just 100,000 won. It gives me instant dopamine boost and lifts up my mood. 그렇군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모든 게 가서 뭐 이렇게 돈 걱정 없이 막 다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Because you know, they only carry you know, affordable stuff and gives 퇴근하는 프로도님 instant dopamine boost. 그렇죠. 아까 earlier when we talked about 3998님 you know talking about 충동 구매. I think kind of in a similar context, right? You know, you buy things to relieve your stress and to give you that dopamine boost.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stress relieving remedy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 보내주셨는데요. This place is my go-to place when I need cheering up. 신청곡으로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 다땡은 이미 국내외로 소문난 낙원이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까지 주셨네요. 와. 들어보겠습니다. 잘하셨고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homework. Here is your my reward for your homework well done. 악뮤의 곡입니다. 소문의 낙원.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예전에는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s a tribute for one of the very endearing guitarist that I hugely respect. 며칠 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한 분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대국화 1집부터 활동하시던 최구희 씨입니다. So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passed away a few days ago. His name is 최구희. He's played with the 대국화 since the first album of the band. 그분의 기타 연주를

좋아하지만 특히나 그분의 기타 톤은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드럽고 우아하고 the creamy 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I love his playing, of course, right? But I especially love his guitar tone. Such an elegant, creamy, soft, but very lively tone that he has that I had just heard anywhere else before. 어디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의 디그콰에서의 연주를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 제발이라는 곡 아시죠? 제발의 이 간주인데요. 들어보면은 정말 정말 such a fantastic playing and the tone.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course, that's 제발 from 대국과 second album. Just beautifully played. 그러니까 전인권 씨 그 후렴 끝부분의 멜로디와 같이 막 이렇게 연주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기타 솔로로 들어가죠. Just a fantastic playing and a beautiful tone. 두 번째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이제 그 두 번의 기타 연주가 나오는데 this is the second half of the guitar solo. 거의 곡이 끝날 무렵의 기타 솔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Another fantastic solo, 그것만이 내 세상. He doesn't play that many notes. 음을 많이 연주하진 않지만, just a perfect solo for that kind of situation and a melody.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최구희 씨에 대한 트리뷰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So 최구희 was sort of a session guitarist for the first album of 들국화. 들국화 1집에서는 정규 멤버는 아니었고요. 약간의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2집에서 이제 정규 멤버로 조인하게 됩니다. 들국화 베이시스트이셨던 최성원 씨가 최구희 씨와의 이 첫 조우에 대해서 쓰신 글인데 80년대 일이죠.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So here's what the bassist 최성원 wrote of his first meeting of guitarist 최구희. 당시에는 이제 멤버는 아니었고 처음 만났을 때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쓰셨습니다. 어느 날 성욱이와 인권이가 어디를 갔다 오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괜찮은 팀을 보았다고 자랑을 해댔다. 성욱의 인권 means 허성욱, the pianist, and 인권, 전인권. So one day, 허성욱 and 전인권 came back from somewhere and their faces glowing with excitement and going on and on about this great band that they just seen. 바로 옆에 있던 라이브 클럽에서 본 팀인데 둘이 칭찬이 자자했다. So they caught them at a live club right next door and they couldn't stop raving about them. 그래서 최성원 씨가 그럼 나도 봐야지. 우리 셋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클럽에 들려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싱글벙글했다. So I felt like I have to see them too. So whenever three of these 들국화 member had some free time, they would drop by the club and listen to them play and just sitting there and grinning from ear to ear. 그 밴드의 이름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The band was named 믿음, 소망, 사랑. 보컬은 김동완, 리드 기타의 최구희, 세컨 기타의 조준형. 베이스에 이환규, 드럼엔 주창권. So their members were 최구희 on guitar and among other members. 이들은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구성으로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던 춤곡이 아닌 팝스러운 락을 구사하는 밴드였다. So they had that pop sound kind of different from what we were going for as a full band kind of setting. 특히 긴 단발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며 묘한 일렉트 기타 톤으로 연주하던 최구희. Especially I was fascinated by this guy named 최구희 with his shoulder length hair swaying as he played. He had this very unmistakable, almost mysterious guitar, electric guitar tone. 한눈에 봐도 이들은 엄청난 팀워크를 가지고 호흡을 맞춰온 게 느껴졌다. 우리는 환호했고 곧 친해졌다. I could see that they had put in a lot of work, playing together. And we would soon become very close friend. 그러니까 이 들국화 가입하기 전에, 조인하기 전에 최구희 씨를 만났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는 최성원 씨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의 구희의 기타, 제발에서의 간주,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펙터를 거의 쓰지 않고 마셜 앰프 볼륨을 찌그려서 내는 그 생톤의 매력은 너 이후로 아직 못 봤다. I never seen anybody playing with that kind of tone. Speaking of 최구희의 guitar tone. 우리는 모두 별이 될 거야. 조금 일러도 괜찮아. Maybe, we'll all become stars someday. It's okay if you became one a little sooner than the rest of us.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헌정의 글, 친구분에 대한 이 트리뷰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So before 들국화, 최구희 was a part of this band named the aforementioned, 아까 클럽에서 봤다는 그 밴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밴드의 멤버였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Here is from their debut album in 1982, I believe, 사진첩.

믿음 소망사랑 사진첩 released in 1982, 82년 발표된 데뷔 앨범 of the band 믿음 소망사랑. I love the sound of 믿음 소망사랑 too. They had very bare to the bone, very raw sound. 또 이제 클린턴 기타, 최구희 씨의 클린턴 기타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트랙이었는데. So before forming the 믿음 소망사랑, 최구희 actually was a member of 신중현과 뮤직 파워. That kind of speaks for his guitar playing ability, right? 신중현 선생님과 밴드를 한 그런 또 경력이 있으시고. So after 믿음 소망사랑, he would join the band 대국화. And you know what we did, you know we know what we did. He did with the band 대국화. 대국화에서 곡도 쓰시고 또 기타 연주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So, after sort of getting out of 대국화, 이 괴짜들이라는 밴드의 또 멤버로 활동하셨는데, 괴짜들 is one of my favorite bands of all time. 저참 괴짜들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참 안타깝지만. And 최구이 was one of the very prominent figure in the band, 괴짜들. 괴짜들도 역시 정말 밴드 그 자체인 사운드인데, 이때부터 바로 이 최구이 씨의 그이 옥구슬 같은 기타 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곡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괴짜들의 곡인데요. 서둘지 않아요.

That was 괴짜들 서둘지 않아요. 괴짜들's music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조명을 해드릴 필요도 있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시간 없어서 be moving on quickly. So he would, you know, this 괴짜들 would disband and he would release his own solo project. 최구희 씨는 또 이 한국적인 소리를 기타에 담아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and he has achieved quite a bit. Really coming up his own sound that is very Korean and very traditional sort of a Korean-like sound through guitar. 바로 이 곡이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곡입니다.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abulous song,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He was totally a rock, awesome rock guitarist there. If you listen to his soloing there. 노래도 직접 하신 거고 노래도 잘 하십니다. And he would compose a couple of songs for 들국화, which I will be playing as the ending song for today. 좀 시간이 짧았지만 오늘 또 트리뷰트, 최고의 기타리스트에 대한 트리뷰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음악, 틀어드리는 음악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음악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efore ending, 룰루랄라님께서 늦은 호목 보내주셨는데 룰루랄라님 says my go-to something is a three item set, eat something sweet, listen to music, and take a walk. I did this three item set on my way to work today. 아자 아자 이렇게 great. 뭔가 단 거를 먹고 음악 들으면서 걷는 거 참 좋은 루틴이네요. Your go-to something, your go-to routine. Love it. 감사드립니다, 룰루랄라님. So I leave you with one of the songs that 최고의 composed, 정말 작곡도 굉장히 잘하는 기타리스트셨는데 조용한 마음, 드국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드국화의 조용한 마음입니다.

但我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亦未多讲，只抛低这个伤心的汉子。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Queen. We are the champions. I mean, if you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in this early hour, you are already winning for today. Becaus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you're already up this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must be getting your daily routine started. And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I think. We always have to give ourselves some good credits because nobody else is going to give it to you. Imagine your family members, will they speak out and say, oh my God, father, you're doing an amazing job just for getting up and driving me to school. Dad, you're like the best dad ever. No, they won't do that. They'll be like, dad, I don't want to go to school. 아, 아빠, 나 일어나기 싫어요. 이러지. 아빠, 대단해요. 오늘도 저를 데려다 주시는군요. 아빠 최고예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So we need to give ourselves some self-credit, everyone. 그냥 아침마다 출근길에 막 정체도 있고 또 지하철도 복잡하고 이렇게 좀 제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 자체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So honestly, surviving the morning rush hour is a victory in itself. If you made it to your desk in one piece today, you are already winning. So pat yourself on the back, grab that coffee, and let's get this day started, everyone, with this kind of good, good energy. All right,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l. I am excited to find out what you're up to this morning, how you guys are getting your day started. 오늘 사연과 신청곡 문자 번호 #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nd I'm just so happy to see that you guys are greeting me this early. 이렇게 일찍부터 인사 건네주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Ben Spurl listening from Europe says hello. And 펭귄킬러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Young H 모닝그루버, 굿모닝. 우리 반장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퇴근이 빨라진 관계로 모그 방송 시간에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출석 인사 남기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세요. Now that must feel good. You know, having to finish your work shift a little early than usual. So I guess you're now just comfortably driving, listening to your favorite radio show. Such an amazing feeling. Such a great way to start your weekday. 이렇게 또 한 주 시작이 좋은 느낌이네요.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안전운전 하셔요, 모닝그루버스. That is right. Drive safely, everyone. It's always congested. So you just gotta be watching out and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n the road. 우리 상민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우, 체니송 모닝그루버, Good morning요. 썸머쌤, 벌써 긴팔인가요? 아직 썸머여요. 라고 해주셨네요. They're asking me, why am I wearing long sleeves when it's still summer? 그러게요. 저 오늘 옷을 좀 너무 잘못 입고 왔나? 뭔가 괜히 쳐서도 지나고 이러니까 가을가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는 뭔가 그 월 단위로 막 되게 옷 부지런히 갈아입지 않나요? Even though it feels super hot, by the time it reaches the end of August, we'd be dressed up in like trench coat. 트렌드 워낙 빠르다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라도 그 트렌치 코트를 입어야 되고, 근데 또 막 외국 나가면 막 진짜 10월이어도 더우면 다들 나시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나시 입는 사람 진짜 거의 없고 9월달 막 이럴 때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건가? 실내에서 자꾸 에어컨 틀고 이래서 추워가지고 입으니까 좋은데 이따가 많이

0: 덥겠죠? Should be really hot still outside today. So I'm a little worried. 안에는 또 나시 입고 있거든요. 더우면 확 벗어버릴게요, 이따가. Okay, morning goobers. We have a lot to do today. 오늘 또할거 많거든요. 오랜만에 돌아온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So it's been a while, it's been a minute since we have done Lyrics Gone Wrong because we missed out last week. So we have that today. So stay tuned, everyon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second.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It is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also your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oday, let me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an item you have been using so long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We have a lot of items around us. We have our laptop, our phones, our tumblers. We have so many items, but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replace them regularly, who is in for buying new stuff? O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use those items for as long as you can?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specific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that it has practically been worn out. 현재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닳도록 오래오래 쓰고 있는 물건. 우리 또 환경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사실은 맞긴 해요. 옷도 사실 좀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것도 좋고요. 그죠? 우리가 막 버리는 옷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We just throw away so many stuff, right? We throw away our clothes. We sometimes throw away our electronic devices. But the thing is that it's so important to use those things for as long as you can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리고 좀 느낌적인 느낌? 뭔가 F 감성인 여러분들, 뭔가 물건 버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나의 추억이 묻은 나의 다이어리인데, 이거는 예전에 내 친구가 사다 준 아주 귀여운 손톱 꾸미기 키트인데 이거 어떻게 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o people sometimes feel it really hard to throw away stuff because they're just caught up in their memories with those items. So what about you guys? What is that one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For me, it has to be my car, I guess. I've been driving my car for like 10 years and I'm still driving in it. 제가 차를 되게 오래 타고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탔는데 한 14만 정도 탔거든요. 꽤 많이 탄거 아닌가요? 그죠? 10년 탔는데 14만 정도 탔으니까. 그래서 제차 되게 오래오래 타고 있는데, 지금도 막, 차 빨리 새 걸로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So, yeah,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driving a new car. I'm actually pretty happy and satisfied with my car so far. 적어도 한 20만까지는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차를 산다고 해도 좀 오래 타고 싶어요. I like that. I guess I have this trait from my parents, I guess. 저희 아빠가 차를 진짜 거의 안 바꿨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의 십몇 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그냥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차를 좀 오래 타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타신 분 계신가요? 차를? If there is anyone who's been riding their own cars for longer than I did, let me know.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이 뭔가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많이 버리세요. 예,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막 추억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지저분하면 약간 버리시는 스타일이랄까? So I think she's the type of a person who just can't stand those items lying around and making their place messy. So I think she's good at throwing stuff away. So is there anything that she used for long? 뭔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우리 감독님은 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박원 팀장님이랑은 또 되게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오래 쓰시는지 아니면 또 반전 아니야?

더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야? 감이 잘안 와요. 우리 감독님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셔가지고 노트북을 오래 쓰셨다고요? 몇년 쓰셨길래 오래 쓰셨을까요? For how long have you been using your laptop? I guess. For 2 years? 2년이요? 아, 오! 대박!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2년밖에 안 썼어? 했는데 2010년? 그 노트북 브랜드가 뭡니까? 뭔데 그렇게 고장이 안 나고. 저 나중에 이따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about that brand of air. 솔직히 그렇게 고장 안 나고 잘만 쓸수 있으면 그거 사죠. 뭐 사기만 하면은 막 2년 만에 고장나서 AS 맡기고. 그렇잖아요. But anyways, going back to our topic.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Alright, if you want to use something for so long, you gotta have faith. Alright, this is George Michael, Faith.

And more greeting messages. Dr. Paper Morning Group. Oh, good morning, 하트. 하트하트, 하트, good morning입니다. And Penguin Killer says, good morning, Bahi. 출장 왔습니다. 오늘은 인사드리고 이만 자러 갑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re greeting all the way from Paris because they are on a business trip. 사진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찍으셨다. 야경인데 되게 쨍하네요. 제 핸드폰은 야경을 찍으면 불빛이 엄청 번져요. 그래서 막 사진 찍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짐이 나오지? 나름 최신형인데 뭐가 이렇게 번지는지 제가 뭐 카메라를 못 만지는 걸까요? But anyways, have a great time on your business trip. 지금 날씨 좀 많이 선선해졌다고 들었어요. 바히에. 아, 바히? Bonjour. 별초롱짱 모닝그룹. 맛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새벽 배송으로 선물을 보냈네요. 너무나 향기로운 모닝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a friend sent you something that you are into eating. Oh, actually drinking coffee. Nice. 이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네요. You have some good friend. Lucky you. 감동이다, 진짜. 사실 요즘에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막 선물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사실. 금방금방 또 배송 오고 당일 배송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맛있으면 이거 하나 시켜줄게. 하, 진짜 세상 부러운 친구분이십니다. 그 친구분도 모닝그룹어신가요? Anyways, 아침에 이 맛있는 커피 드시고 또 출발하시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after sipping this cup of coffee sent from your friend. Okay, so today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so long.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키스미 모닝 그룹께서 Good morning, that is my car and my watch. The same as me. So have you been riding your car for longer than I did? I rode my car for 10 years. 9 years precisely. And I drove around a lot. So what about you? For how many years? Now, morning groupers, in advance, I'm gonna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to respond your car or your laptop or any type of things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let me know about the year as well. Like for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using that product, okay? Okay. And your watch also. 시계는 오래 찰수 있죠, 나름대로. 뭔가 유행 타지 않고 그러면 시계는 사실 딱히 뭐 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고장 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은 겨울에 집에서 입기 딱 좋은 깔깔이가 있는데요. 2004년 사관 후보생 때 보급받은 걸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So I have this padded jacket that is perfect for wearing around the house in winter, and I'm still wearing the one I was issued back in 2004 when I was an officer candidate. 이렇게 애착 옷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뭔가 계속 그거를 입어야만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버리기 싫고 그런 옷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버리기 싫고 그것만 찾게 되고.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께서는 이 깔깔이가 그런 애착일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깔깔이 좀 벗어! 새거 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는 종종 봤었어가지고, 그것 좀 그만 입으라고 막, 저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좋아서 입는 건데, 그것 좀 이제 그만 입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I don't think you're gonna be able to find that padded jacket elsewhere, right? 이제는 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버리고 싶지가 않겠죠. 옷 이렇게 오랫동안 입는 거좀 부러운데요. 전 좀, 자주 이렇게 좀 갈고, 새거 사고,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올해는 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있는 거 돌려가지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at is a huge change for me that I didn't buy that many clothes this year. I was trying to wear the things that I have. And I don't know, maybe I can wear this longer.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좀 닳도록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물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나름 부엌에 오래 쓰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서 특히 뭐 양념장이라든가 제가 또 요리해보겠다고 막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후추를 쓰려고 그러는데 2022년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This is Hall and Oates. You make my dreams.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More greeting messages from Benny, 무니무니 질문이 모닝 그루버, and 하진 모닝 그루버. 모두들 굿모닝입니다. Thanks for greeting me. And for our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가요? 꼭 애착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냥 의도치 않게 오래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you use an item for a long time unintentionally, so it doesn't have to be an attached item at all. But anyways, let's see what else you have got for this. 우리 차니스 동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가죽잠바요. 약 23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큰맘 먹고 샀던 건데요. 지금은 색이 바래져서 빈티지 느낌도 나고 작년까지도 입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아들이 뺏어갔어요. 아들이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So a leather jacket that you have been wearing for I guess like 23 years ago since college. And now the color has changed and everything so you can wear it in a vintage way. But this year your son has took it and I guess your son is wearing it these days. So that will really feel different. 그러니까 좋은 가죽 자켓을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살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능력. 제가 뭐돈 들여서 좋은 거 사잖아요? 뭐 커피 마시는 순간 어머나! 하면서 커피 쏟고 마라탕 먹으면서 국물 흘리고 좀 그렇고요. Some people are just meant for wearing clothes for a long time. Like, I've been talking about this to 박은혜 팀장님 during the song break. For me, I can't even wear expensive shoes. I tried. I really tried. 뭐, 사실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입어라. 이 소리를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해봤어요. 안 돼요. 정말. 좋은 구두 같은 거 어디, 뭐, 결혼식 같은데 신고 가잖아요? 바로 기스나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그냥 신발 신고 걷지 말까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해야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Like how do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clothes or your shoes? Like if you have any juicy tips, let me know. So, you know, looking at this answer, it got me thinking. So,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buy one expensive outfit and try to wear it for a long time,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always just continuously just can't stop buying clothes? 여러분들은 하나 사서 이렇게 좀 오래 입는 거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question too. So, if you have any idea on this, do let me know also. 또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등판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싫증 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좀 질려버리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막 진짜 좋은 거 맞춤까지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맞춤한 옷을 딱두 번밖에 못 입었어요. 막 벌써부터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자꾸 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I guess there is like no answer to this particular question. It all has to do with your preference, but still let me know.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출근할 때 교복처럼 카라티에 청바지를 입는데요. 카라티 안에 반팔인데 얇은 거를 4계절 입어요. 8개인가 입는데 너무 편해요. I usually wear a shirt and jeans to work. It's basically my work uniform. I wear a thin short-sleeved shirt underneath all year round. I have about 8 of them, and they are

본인은 자기한테 투자하고 막 아침마다 루틴이 있고 they just have so much to do rather than taking their time to pick which outfit to wear for the day. 그래서 뭔가 그 아우라가 되게 느껴지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백만장자가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아, 저는요, 옷 고르는 거 되게 시간 아깝고요. 전 지금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니면 막 아싸! 이러면서 막 명품을 휘감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사실 일상 사는데 되게 바쁘잖아요. I mean, like, if you have like in mind what to wear specifically. If you're good at like wearing clothes, if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wear, I guess that's fine. But for me, I actually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at I should wear. 저는 근데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그냥 출근하는 복을 교복처럼 정해놓고 입고 다니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세벌 사서 돌려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question for today gets me thin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kind of stuff. So let me know. What is an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our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신다면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is White Snake. Here I go again.

So about what I mentioned earlie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wear one good outfit for as long as you can,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just continuously buy, buy, buy? And we actually have a response to that question.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점점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태원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네에서 차로 다니니까 진짜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옷은 그래서 두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닳도록 신어요. So I'm starting to feel like even choosing what to wear is a waste of time. I used to put a lot of thought into my outfits when I commuted to Itaewon, but now that I drive around my neighborhood, I honestly wear the same clothes over and over again, and if I like certain clothes, I buy two pieces of them.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계시네요. 우리 모닝그룹 중에서도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 최 부장님은 진짜 그러실 것 같은 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시잖아요. You make sure that you get your morning workout done, and you have to go out on a date with your son. You have to get working. You have to prepare for meeting. 정말 문자만 읽어도 그 바쁜 바이브가 보이는데 옷까지 어떻게 또 신경 써서 하나는 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옷몇벌 사가지고 그냥 일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그냥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좀 생활화 아니면 교복이 생기는가? 아또 너무 개성화시키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이 획일화 시켜버리나?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I have a friend, a close friend of mine is a billionaire. 제 친구가 진짜 완전 부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집을 구경을 시켜줬는데 저 옷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티밖에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 옷이 그냥 검정색 티한 10벌 정도 있는데 뭐 10벌에다가 그냥 청바지 뭐한 5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옷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 사도 검정색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옷을 계속 사나. 다뭐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But anyway,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we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뭐, 옷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닳도록 오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가 저는 필통을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고무 재질이어서 말랑말랑한 촉감이 너무 좋고, 내부의 필기류도 잘 보호해줘요. 무 모양인데, 옆에 붙어 있던 이파리 세 개는 떨어지고, 무만 남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me, it is my pencil case. It's made of rubber, so I love its soft, squishy kind of texture, and it protects all my pens and pencils really well. It's shaped like a radish, but the three leaves that used to be attached have all fallen off, so now it's just the radish left. 이거 딱 사진 지금 보내주셨는데, 무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와. 필통 안 들고 다닌 지 진짜 오래되기는 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 그래도 독서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좀 필기구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겨 다니실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펜 하나만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필통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필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쓰던 필통 아직 집에 있더라고요. 제 집엔 없고 본가에서 뭐 보관함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애착 필통이죠. 괜히 또 열면 또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펜들 꺼내 쓰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 TMI로 결혼 전과 후로 나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to answer this question. 왜요? 뭐 결혼하면 다 강제로 버려야 되나요? Did somebody force you to get, to throw everything away? 아, 그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내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is is Journey. Don't stop believ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Where are you guys listening to this radio? In Seoul or in Jeju? In Bakhi? Or in, I don't know, on your business trip? In Japan, China? Where are you guys all listening from? Let me know.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 썸머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필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꺼진 줄 알고 틀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박은혜 팀장님께서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어?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긴팔을 입으니까 진짜 더운가 봐요, 제가. So I'm feeling like extra hot right now because I'm wearing long sleeves. So I thought that for one second the air conditioner was not working in the studio, but it's working really well. But anyways, I'm still wearing this long sleeves. So continue to watch me whether I end up sweating a lot or not. But anyways, because the second hour will need extra energy for me. 두 번째 이제 코너에서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계획이거든요. 땀이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Anyways, morning groupers. 우리 서원탁 모닝 그룹버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중한 인사군요. 안녕하십니까, 서원탁 모닝 그룹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ake your seat. Okay, so MG Q&A에서 또 막 답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소개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는요, 12년 전에 비 오는 날 놀러 왔던 언니가 집에 갈 때 그쳤다면서 주고 간 장우산을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비싼 우산도 아닌데 아직도 멀쩡해요. I still use a long umbrella that my older sister gave me 12 years ago. She came over on a rainy day and when she was leaving, the rain has stopped, so she left it with me. Come to think of it, so much time has passed. It wasn't even an expensive umbrella, but it is still in perfectly good condition. 그러게, 우산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데 이거를 12년 동안 그래도 잘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면은 우산은 한 40억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같이 그냥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우산 주워가지고 쓰고 돌려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우산의 개수는 사람보다 분명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데 예전에 TBS에서 It was a rainy day and my senior producer, she lended me her umbrella. She actually gave it to me because she said that she has so many extra. And it was an umbrella. It was like a pink umbrella. Like a really vivid pink umbrella with pop-up girls on it. 그 우산을 신기하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 우산은 계속 제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건 동네에서만 조금 창피하거든요. 너무 형광 핑크색에다가 팝걸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견고하고 이제 그 선배의 따님의 우산이었는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유일하게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Other umbrellas that I paid for, that I bought, yeah, I have lost so many of them. 아, 정말 우산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켄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는 DSLR 카메라와 렌즈를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2009년에 손을 덜덜 떨며 6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아직도 고장이 없어요. 지금은 미러리스에 밀려 사용 빈도는 줄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는 물건입니다. So I've been using my DSLR camera and lenses for a long time. I bought them back in 2009 for 6 million won with trembling hands and they still haven't broken down.
2: 카메라가 진짜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뚱뚱한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도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었어요.
1: So yeah, those old devices like computers or cameras, they were still expensive like 20 to 30 years ago.
2: 근데 이 카메라 지금 사신 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판다고 하셨을 때 600만 원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카메라 되게 앤틱한 카메라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사실 그 가치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1: I wonder if, you know, having these kind of digital cameras for a long time, it kind of uplifts its value.
2: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할때 촬영 현장을 좀 가는데요. 거기에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한 트럭으로 카메라랑 조명이랑 막 이런 거를 들고 오세요. So he set up the camera and lightings and everything. He has like three cameras and like four lightnings. 그거를 나중에 또 촬영 끝나고 다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팩해서 가는데, like all of those devices looked really expensive. So I asked him a question.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다 합치면 차한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비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들이 되게 비싸다니까요. 이거 괜히 막 잘못 건드면 후덜덜이라서 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Like I don't even try to touch the camera so that I don't want to break anything and have to pay for everything.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아이템, 애착 아이템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later on. So save your messages, everyon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생각해뒀다가 보내주세요. Let me know about an item that you're using for a long, long time. Now, this is a song sampled by IVE. Where's After Like의 원곡이죠. 서방 이 서방을 찾는 노래. 아, 일서방. This is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0: Wrong, wrong segment, everyone.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nd the lyrics are going to stay the same, but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f the song just by listening to these twisted lyrics.
1: 가사가 조금 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낭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캐 게스트가 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낭독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 알든 말든 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나셨다면 노래 제목을 딱 맞히실 수 있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st by listening to these lyrics, okay?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0: Today we have a Gyopo in the studio. 우리 교포 선생님이 오셨네. Gyopo Stephanie Kim. 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내면서 Oops, I just said it. 뭔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좀 올드하다고 하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o I tried to find whether Stephanie name is kind of trendy these days in America. 근데 딱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70년대 미국 여자 이름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557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거 다 따지고 지어야 된대요.
2: So you have to like get searching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your English name to check whether it's an old name or a trendy name.
0: 요즘에는 뭐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 리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But anyways,
2: this is Gyopo from the 70s. 70년대의 교포 스테파니 킴께서 오늘 가사 읽어준다고 하니까 스테파니 킴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listen very, very carefully. 스테파니 킴, take it away. For those who can like really enjoy, like I'd call that champion, you know? Like I would still call that champion. Huh? Everybody's a chokje, I think. You know, like no team picking today. That is like our sukje. Oh my god, I forgot to do my sukje. Ooh. So 우리 못 지르는 사람. Today is like so sule. Oh my gosh, are you gonna be my sule? Do you wanna be my sule? Everybody like all together, like in Korean they say bingle bingle gang gang swole, like gang gang gang gang swole. It gets bigger, beautiful, germum is here. No more divided land, just pure positive vibe, my dear. Like round and round, turning like a mulebanga inseng. I'd say that you're like a totally a champion, like so champion. Like, soul이 질리는 you, like champion. 음악에 crazy 하는 you, champion 인생 즐기는 you. Oh yeah, like life를 즐겨버려. Champion, 니가, like you are like so champion. Do you want to be like you're so champion? Bye.
0: 대표적인 교포 영어죠. 박원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talking about 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할 거면 한국어.

한국어로 해라 이런 지조가 있으셔가지고 예. 우리 EFM 프로듀서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말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자. But anyways, this is how 교포 speak, and this is like has become a popular meme these days. 요즘에 막 교포들 나와가지고, Oh my god, I'm so hungry. Are you gonna eat about that? Oh my god, I like your dress. It's like so 예쁘지만 조금 올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교포 영어라고. But anyways, this 교포 has been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everyone. Like, 소리 못 지르는 사람 today is so Everybody like gang swole, and you are like so champion.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요? 무슨 곡의 가사이길래? 한번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자, 힌트 노래 나갈게요.

Champion, let's get it.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Psy, Champion 이었습니다. Good guesses, everyone. 우리 5807 종준님께서 정답은 싸이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네요. 저는 출근길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long time no see. 종준 모닝그룹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정답까지 야무지게 보내고 가셨네요. 오늘 출근길 완벽할 것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정답은 champion. 크크. 오늘 썸머님이 불어에서 그런지 champion. 이것도 불어로 들리는 magic. Yeah, it kind of sounds like French. Champion, champion. 계속 이러거든요. 아마 뭐 이제 불어 이제 쓰시는 분께서 champion 이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았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Champion, champion. 그럼 알아서 왜 소리 지르는 니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신나는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Such an upbeat song for sure. Such a hype music. 6489 Morning Groover also sending the

Answer sight and piano. 정말 you know밖에 안 들려요. 완벽한 교포 스테파니님이라고 해줬습니다. You complimented about 교포 스테파니's reading. Now, if you are not quite confident with speaking English, just say a lot of you know, like. What I mean is that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난다. You know, like, you know, what I mean is that I'm kind of hungry. 이러면은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괜히 문장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I'm hungry 이건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You know, like, what I'm trying to say. Yeah, I'm trying to say I'm hungry. 시간 끌기 대작전.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Today's guest is Stephanie Kim,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우리 Kim's fan 모닝그룹은 싸이의 챔피언도 좋지만 예술이야가 더 감흥을 주는 듯 합니다. 아, 예술이야 노래 더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주변에 성함이 예술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Such a great song indeed. 우리 별초롱 짱 모닝그룹은 싸이의 챔피언. It's so French. Why does it sound like French? 우리 얼짱님 때문에 저도 이게 불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술이야가 더 흥이 업업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really? You guys think that 예술이야 is more upbeat and gives you the extra energy than Champion?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싸이 노래 신나는 거 진짜 많아요. Such an upbeat song. 싸이 has so many of these kind of good music.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들으면 넘넘 신나서 흠뻑쇼 분위기 나는 노래 들어도 신나요. So yeah, this song kind of resembles 흠뻑쇼, that festival during summertime. 저 왠지 흠뻑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많이 가본 것 같죠?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저 내향인이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흠뻑쇼랑 뭐 워터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한 번, 근처도 안 갔었어요. 막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면 또 신나게 놀겠죠. 이게 전형적인 내향인의 특징 아닐까요? 막상 가면 신나게 논다? 아니에요? Anyways, so everybody, the answer was champion by Psy. 이렇게 또 교포가 신명나게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맞춰주신 우리 모닝그룹 최고십니다. You guys are such a smart person to be able to guess this twisted lyrics read by Stephanie Kim. Thank you so much, Stephani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 데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 후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만 입어요. 옷까지도 고민하고 하기도 싫고요라고. So this is like a continuation from our previous messages. So some morning groover would consider like dressing up a lot before getting married, and they would always try to figure out what to wear before getting married. But now that they're married, they just try to wear neatly. 이게 데이트할 때 신경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once I start dating, I don't really dress up. I don't know why. 아, I actually know why. 그러니까 꾸며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꾸민다고 막 예쁘다라고 해주지는 않고, 막 화장도 되게 뭔가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막 생얼에다가 막 튜닝 했고 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뭐 냉면 먹고 막와 맛있다 염염염염 이러면은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좀 되게 꾸미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I felt kind of helpless. It did not give me any motivation to dress up anymore. 뭐, 이렇게 옷 신경 써서 입어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는 거, 그냥 그러고, 이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스레빠 긁고 나오면 예쁘다 그러고, 꾸미면 오늘 왜 이래? 막 이러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약간 갸루 느낌 나는데, 막 이러니까 꾸미기 싫어졌어요. 서비 모닝그룹께서는 또 반대로 연애하실 때 한껏 꾸미셨군요. Anyways, this is kind of also another debatable topic. 좀 그래서 덜 꾸미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after reading news and giving you guys the weather report, we're going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like to use for a long, long time. 여러분들께서 또 오랫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시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d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oy. 뜨거운 안녕.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it's amazing that I drive my car for as long as I can. Like, apart from that, I break everything whenever I buy clothes. I spoil, like, coffee over there. So I kind of felt like, okay, is it really worth it? For me, not so much. So I can totally relate with you. And 1743 모닝그룹 선생님이시죠? 저는 엄마가 서른 살때 큰맘 먹고 사신 시계를 저 서른 살에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샀을 때를 생각하면 거의 40년째 쓰고 있는 거죠. 엄청난 명품 시계는 아니지만 몇년 전에 부품 교체를 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답니다. My mom gave me a watch when I turned 30 that she had bought for herself when she was 30. I have been wearing it for 16 years now, so if you count from when my mom bought it, it has been in use for almost 40 years. It's not a super expensive luxury watch, but I had some of the parts replaced a few years ago, and it still works perfectly. 사연이 있는 이런 시계는 진짜 대대로 이제 3대, 4대까지 물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정말 뜻깊은 시계잖아요. 와, 진짜 잘 보관하셔야겠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어디 손 닦다가 잠깐 시계 풀어뒀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생각만 해도 진짜 엄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시계 차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아, 끔찍하고 너무너무 싫어.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자녀분들께 선물해 주실 건가요? 우리 1743 모닝그룹어? 이런 물건 진짜 버리기 아깝습니다. 우리 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은혜 팀장님도 이런 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네. 그래도 인간미가 이렇게 좀 있으시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아이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After Echo Smith Cool Kid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right after Echo Smith Cool Kids was Matt Carney, Ships in the Night. 조공 모닝 그룹어, regarding our MGQ&A question answered, 저는 오래 사용한 물건이 아닌 오래 보관한 물건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된 술 캡틴 땡인데요.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보관

나고 있습니다. 이 술의 별명이 알코올계의 타노스, 숙취가 없는 술이라고 불립니다. 숙취가 없는 이유는 이틀 후에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요. 아, 대반전. So I was like, "Ooh, an alcohol that doesn't have any hangover," but then it turns out it has no hangover because you will feel fine 2 days after drinking this. What a dangerous bomb right here. 뭐 폭탄 아니에요? 이런 거왜 마셔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이 드셨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숙취 느낌 너무너무 싫지 않나요? 너무 이게 예전에는 막 숙취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느낌이 싫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막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basically you're laying down in bed like a zombie and I just hate that feeling. But anyways, so clearly this alcohol is not a cure for any hangover. No, no, no. 이 캡틴땡이 술의 이름이었구나. 저 몰랐어요. 어렸을 때 I am 그라운드 아마 이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거에서 제가 막 뭔지도 모르면서 캡틴땡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술의 이름인지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한 거예요. 아, 이 기세 술이 이런 게 있었구나. So I guess this is like a type of an alcohol that was popular around like the 80s, I'm supposing. 한 80년대에 유행한 그런 술일까요? It looks dangerous. The color of it looks almost like a whiskey. 여러분들,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everyone. Alcohol is very dangerous. 여러분들, 좀 책임감 있게,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좀 그렇긴 해요. It feels really awkward to be talking about drin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morning, but anyways, always try to be responsible, everyone. 좋습니다.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여러분들도 공지 상황 나가야죠?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채널 어디로 가능할까요? TBS EFM 메인 채널에 오늘 업로드 예정이니까 유튜브 TBS EFM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And on the other days, I upload them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너무 어렵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t's only gonna take you a few seconds. 그 양쪽 채널 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이 TBS EFM이 살아나고 프로그램 다시 복귀하고 정상화되고 그한 구독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구걸과 강요를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It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everyone. If you're feeling heavy, a little stressed out, you know, just try to survive this week and you're gonna feel so much different and amazed afterwards.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출근하기 싫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시간은 또 이렇게 잘 갑니다. 한 주도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버텨나가시고 또 그렇게 버티셨다면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 해주시고요.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Always have to give yourself a big credit for surviving the day and surviving the whole entire week. All right? With that being said, thank you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reall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on Wednes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